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고향은 금산 은산.

0: 깊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 곡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총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네, 다음 곡입니다. 몽골족 노래, 목가 보내드립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다음 곡입니다. 희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용입니다. 7월 25일 유네스코 제48회 세계유산대회에서 경덕진 수공도자기업 유조원이 세계유산명록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우리나라 61번째 세계유산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고대 대외상업무역거래에서 비단, 차입, 도자기 3대 문화단체가 세계유산 분야에서 완전하게 구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경덕진 수공도자기업 유조원의 완전성과 진실성을 인정하면서 경덕진 수공도자기업 유조원은 10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세계 도자기 제조 기술, 예술에 대한 경덕진 수공도자기업의 융합과 혁신을 보여주었고 도자기 발전 면에서 인류 가치관의 중요한 교류를 구현했다며 경덕진 수공도자기업 유조원은 13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세계 도자기 제조 공예 기술과 예술, 산업 조직 모식, 혁신의 걸출한 대표, 독특한 본보기라고 인정했습니다. 도자기는 중국의 보물이자 중화문명의 중요한 명함장입니다. 도자기 제조 기술은 중국 고대의 독특한 발명이고 경덕진은 중국 고대 도자기 제조 기술의 집대성입니다. 경덕진 프로젝트 신청 서류 편찬팀 책임자 위청의 소개에 의하면 경덕진은 세계 도자기업의 발전을 이끌었고 세계인민의 생활습관과 미적 감각을 영향시켰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성공은 대표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경덕진과 약 50km 떨어진 불량현 고령자토광 유적지에는 여전히 수백 년 전 대규모로 고령토를 채굴하고 가공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87년부터 불량현 요리현 고령촌 촌민 왕화봉 일가는 3대가 대를 이어 옛길을 순찰하고 고대 유적을 수호하며 관광객들에게 고령토가 세계 도자기 제도 점토의 통칭으로 된 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46세의 왕화봉은 이곳에 태어난 자체가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년래 경덕진시 도자기업 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지방성 법규가 잇따라 출범하면서 전반 도시에 분포된 유조원을 체계적으로 보호받게 했습니다. 경덕진 옛거리를 거닐면 역사 지도에 기재된 골목으로 구성된 도로망 구조와 공간 특징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당면 경덕진은 C급 이상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 3,248명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급 전승인 15명, 성급 전승인 7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년, 중년, 청년이 질서있게 연결된 전승팀은 천년의 도자기 도시를 대를 이어 전승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수공 제작 체험, 정품 연합 과정을 개설하던 데로부터 첨단 디지털 예술 측정과 가상현실 체험을 내놓는 데까지 경덕진은 정적인 문화유산을 닿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몰입식 소비 환경으로 전환시켰으며 2025년 연인수로 3,950만 명이 넘는 국내 관광객을 접대했습니다. 북경 중축선, 서하릉, 경덕진 하나하나의 문화유적들이 세계문화유산의 대가정에 가입하게 되면서 신시대 중국이 보다 더 강력한 보호, 체계적인 전승, 전면적인 구현으로 중화민족의 문화 보물을 잘 지키고 인류 문명 발전에 대한 동방대국의 기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92부 무엇 때문에 반드시 한 나라 두 제도 방침을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동 중국 순서에서는 2025년 감동 중국 수상자 호근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장사 서간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당산 대지진 후 묵묵히 고향을 건설하는 진생들의

0: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첫 순서로 24 당도 해보고 학습보던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92부 뭐 때문에 반드시 한나라 두제도 방침을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박민걸 아나운서입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한나라 두 제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창조이며 향항 오문이 조국의 품에 돌아온 후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적 배치로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대한 논술과 선언은 한나라 두 제도 방침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할 때 관한 중대한 이론과 실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답하였으며 신시대에서 한나라 두 제도의 실천을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적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향항 오문의 기본법에 따르면 향항 오문이 조국에 귀환된 후 50년간 기존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 방식을 유지합니다. 귀환된 후 향항 오문에서 실천한 한나라 두 제도는 세계적으로 공인하는 성공을 이룩했습니다. 한시기 동안에는 각종 복잡한 내외적 요소의 영향으로 주왕 정부를 반대하고 향항을 교란하는 세력이 창궐해지고 제멋대로 한나라 두 제도 원칙의 최저선에 도전하였으며 2019년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풍파로 하여 향항은 한때 더욱 존엄한 국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남짓한 시간 동안 조항에서는 일련의 표본 동치의 중대한 조치를 취하여 향항 정세가 혼란하던 대로부터 안정하기까지의 중대한 전환을 실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향항 사회에서는 한나라 두 제도 방침을 계속 실시하는가 안 하는가 그리고 향항의 전도와 운명은 어떠한가에 고도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2022년 7월 1일 향항 조국 귀환 25주년 경축대회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한 뒤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반드시 한나라 두 제도 방침을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한다고 국내외에 정중하게 선포하고 향항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장기적인 안정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답하였는 바 이는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 중대한 선언은 한나라 두 제도 실천에 역사적 좌표를 정하고 한나라 두 제도 실천에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한나라 두 제도 실천에 튼튼한 기반을 다짐으로써 한나라 두 제도 사업에 대한 향항 오문 동포들을 포함한 전국 인민과 국제사회의 신심과 결심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한나라 두 제도는 실천의 반복적인 검증을 거쳐 각 측의 리익에 부합되고 상생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서 강대한 생명력과 거대한 우월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 어떤 변화할 이유도 없이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고 기필코 갈수록 안정되고 좋아질 것입니다. 첫째, 한나라 두 제도는 국가와 민족의 근본 리익에 부합되며 14억이 넘는 조국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향항 오문이 조국에 귀환된 후 다시 국정운영 체계에 편입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웅대한 로정의 융

0: 융합되어 조국을 위해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쾌속적인 발전의 기적을 창조하는 데 대체할 수 없는 공헌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은 그 수혜자입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한나라 두 제도는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둘째, 한나라 두 제도는 향한과 오문의 근본 리익에 부합되며 향한과 오문 주민들의 한결같은 옹호를 받고 있습니다. 귀환된 후 향한 경제가 줄기차게 발전하고 국제금융, 해상운수, 무역의 중심 지위가 확고해졌으며 혁신과학기술 산업이 신속히 발전하기 시작하고 자유와 개방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경영환경이 세계 인류이고 일반법을 포함한 기존 법률이 유지되었으며 재반 사회사업이 전면적으로 진보되고 사회의 전 국면이 총체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오문의 경제, 사회, 정치 등 각 분야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재반사업에서 거적적인 진보를 이룩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한나라 두 제도는 향항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고 주민들의 근본 리익과 복지를 보장하는 데 유리하며 향항과 오문은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입니다. 셋째, 한나라 두 제도는 국제사회의 리익에 부합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찬상을 받았습니다. 향항과 오문이 귀환된 후 각국의 투자자와 전문 인사들은 계속하여 향항과 오문에서 투자 경영하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항과 오문을 통해 내륙 시장에 진입해 경영 범위와 그 규모를 확대하였기에 한나라 두 제도의 실천의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평화적 방식으로 역사적으로 내려온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며 국제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내려온 현안과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방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나라 두 제도, 향항인에 의한 향항관리, 오문인에 의한 오문관리, 고도자치의 방침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고 확고부동하게 관철해야 합니다. 법에 의한 향항과 오문관리를 견지하고 한나라 두 제도, 제도 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주왕의 전면적인 관치권과 특별행정구의 고도자치권의 통일을 보장하는 것을 견지하고 애국자에 의한 향항관리, 애국자에 의한 오문관리를 견지하며 행정장관과 특별행정구 정부의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지지하고 향항과 오문의 경제발전, 민생개선, 그리고 경제와 사회발전에서의 심층적인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해야 합니다. 향항과 오문의 우세와 특징을 발휘시키고 향항의 국제금융, 해상운수, 무역의 중심 지위를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며 국제혁신과학기술센터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오문 경제의 적당한 다원화 발전을 촉진하고 세계 관광 레저센터, 중국과 포르투갈어권 국가 간의 상품 무역 협력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향항 오문과 각국, 각 지역 간의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밀접한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향항 오문이 국가 발전의 대국에 더욱 잘 융합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한나라 두 제도를 지지하는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 통일 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주황 정부를 반대하고 향항을 교란하고 오문을 교란하는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향항 사무와 오문 사무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을 철저히 방지하고 단호히 억제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잎.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감동 중국. 오늘은 2025년 감동 중국 수상자 허건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7월 14일 감동 중국 2025년 연도 인물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포화 잠수 분야의 걸출한 대표이며 교통운수부 상해 인양구 구조 인양 공중선대 잠수팀 팀장

0: 시장인 호건이 수상했습니다. 시상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사를 잇고 과거와 미래를 이었습니다. 잠수는 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구려움을 받쳐 올리기 위함입니다. 출정은 정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한계로 생명의 존엄을 부여했습니다. 욕향하고 출정하고 위험을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은 바로 심해 속으로 비춘 빛, 희망을 조금씩 인간 세상으로 건드려 올렸습니다. 조직위원회가 호건에게 수상한 시상사는 그가 심해를 깊이 파고들며 위험을 향해 욕향하는 직업 초심과 순간 품격을 정확히 해석했습니다. 포화 잠수는 주로 특정 환경을 통해 잠수원의 체내에 각 조직에 용해된 불활성 기체가 완전히 포화된 상태에 이르게 하여 깊은 수심에서 잠시간 정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는 것으로 인류가 해양 공간과 생명 극한에 도달하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잠수 사업 초창기 포화 잠수 기술은 거의 공백이었고 포화 잠수 작업은 마치 인조 위성을 우주로 올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포화 잠수 기술 장벽을 허물기 위해 우리나라는 전업기술 연구 공격팀을 구성해 자주적으로 연구하고 모집했습니다. 2006년 상해 인양국은 남해 해역에서 파이프라인 긴급 수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주적으로 개발한 200m 포화 잠수 기술과 장비를 처음으로 적용해 우리나라 잠수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포화 잠수 임무를 막 접한 지 얼마 되지 않던 호건은 자원에 나서 다른 5명 잠수원들과 함께 우리나라 첫 번째 포화 잠수 작업팀을 결성했습니다. 최종 작업팀은 잠수 임무 28일을 수행하고 고압 환경에서 390시간 생활했으며 심해에서 126시간 작업했고 작업 수심은 103.5m에 달했습니다. 작업팀은 모든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 중국 포화 잠수 작업에 0의 돌파를 실현했고 우리나라는 200m 포화 잠수 작업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124m를 돌파하고 2013년 잠수 깊이는 198m에 달했으며 2014년에는 300m를 돌파하고 2025년 상반기에는 남중국 해에서 500m 대심도 포화 잠수 장비 수중 실험을 완성했습니다. 호건과 그의 팀이 끊임없이 깊이 기록을 갱신해온 배후에는 생리적, 심리적 한계에 대한 수많은 도전이 깃들어 있고 중국 구조 조종사들이 심해로 나아가는 국가난 발자취를 증명했습니다. 구모 인양 잠수원은 지구상에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직업 중의 하나이며 호건에게 있어서 깊고 고유한 심해는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생사를 건 전쟁터입니다. 2018년 10월 28일 중경시 만주구 한 버스가 장강 제2대교에 이르렀을 때 한 대의 송용차와 충돌한 후 랑간을 뚫고 장강으로 추락했으며 차에 타고 있던 15명 승객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호건은 팀을 이끌고 가장 먼저 구조 현장으로 달려가 긴급 구조와 인양 임무에 투입했습니다. 버스가 수심 70m가 넘는 강바닥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기 잠수로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위험도가 높은 헬륨 산소, 고압가스 표면 잠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험 상황을 막기 위해 호건은 끝까지 갑판우를 지키며 매번 잠수를 지시하고 매번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결국 호건은 잠수팀을 이끌고 현장의 복잡한 숨은 기상 조건, 높은 조사 수색 난이도, 조난 차량의 불안정한 상태 등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86시간 연속 작업으로 7명의 조난자 시신을 수색해내 인양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떨어진 손톱만한 크기의 블랙박스를 찾아내 사고 진상을 구명했습니다. 또한 강에 추락한 버스 전체를 성공적으로 인양했습니다. 2020년 8월 20일 3,000톤이 넘는 이소옥탄을 싣고 있던 룡경 1호가 장강구에서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소옥탄은 매우 쉽게 휘발되고 연소 폭발할 수 있으며 증기가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그 어떤 정전기나 금속 충돌도 큰 재앙을 빚을 수 있습니다. 때마침 태풍 마이삭이 다가오고 있어 선박에 가득 실린 위험 화학물질은 전체 해역은 물론 장강 삼각주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까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나서야 합니다. 호군과 팀원들은 유독 가스를 흡입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며 정전기 방지 재료로 금속 도구를 감싸고 요조선 내부의 산소 농도, 액위, 선박의 흡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선내에 질소를 주입해 폭발 연소 위험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갑판 인양 장비가 없어서 호군은 팀원들과 손으로 당기고 어깨로 밀고 배가 떠다녀 원유를 뽑아내기 어렵자 그들은 인력으로 화학 펌프의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나흘간의 연속 작업 끝에 그들은 위험 화학품 산천요 평방 매트를 성공적으로 옮겨 태풍이 닥치기 전에 난파선을 항구로 끌어들여 2차 재난을 막았습니다. 2014년 4월 16일 한국 15호가 한국 서남 해역에서 침몰되어 29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상해 인양국은 중국을 대표해 한국으로 원정해 침몰선 인양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수심 45m의 해저에서 깊이 145m, 무게가 1만 톤을 넘는 초대형 료객선을 원래의 침몰 자세로 전체 인양했는데 그 난이도와 기술적 복합성은 국제 인양 역사상에서도 극히 드뭅니다. 어려움에 맞서 나선 호군과 팀원들은 독창적으로 강빙으로 바닥을 받치고 전체를 부상시키며 회전 하역 상륙하는 인양 기술 방안을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바닷물과 끊임없이 밀려오는 물살의 충격을 버티며 두 손으로 칠흑같이 어둡고 탁한 혼화경에서 조금씩 더듬으며 작업했습니다. 600일간의 사투와 6천여 명이 넘는 잠수 작업, 약 13,000시간에 달하는 수중 공사를 거쳐 1,073일 동안 바다 밑에 가라앉은 쇼르를 침몰 상태 그대로 통째로 인양에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임무로 중국 구조 인양팀은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장강구 2호 고선은 당면 우리나라에서 수중 고고 발견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보존이 가장 완전한 고대 목재 방선으로 근대 상해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무역과 해운의 중심지였음을 증명하며 근대 해상 비단의 길과 장강 황금수로의 해운사 연구에 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호군과 팀은 분륙호로 무게가 8,800톤이 넘는 고대 선박을 끌어들여 150년이 넘게 가라앉아 있던 장강구 2호 고대 선박이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올해 46세인 호군은 이미 26년 동안 교통구조와 인양작업에 종사했습니다. 2006년 그는 팀과 함께 자주적으로 개발한 200m 포화잠수 기술과 장비를 처음으로 활용해 중국 최초의 포화잠수 작업에서 용의 돌파를 실현했습니다. 그 후 그는 우리나라 포화잠수 최신 잠수 기록을 끊임없이 갱신해왔으며 2014년에는 314.5m 깊이의 해저에 5성 붉은기를 꽂았고 2025년에는 남해에서 500m 심해 포화잠수 장비 수중 실험을 완성했습니다. 현장 구조 일선에 뿌리내린 호군은 늘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으며 각종 중대 긴급 구조와 특별 지원 임무를 100회 이상 자발적으로 또 맡아 수행했습니다. 20여년의 시간 동안 호군은 꿈을 품은 청년에서 침몰선 인양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했고 중국 인양 기술도 뒤따라 달리던 데로부터 나란히 달리는 데까지 성장해 전 세계 인양 업계의 수려한 명함장으로 거듭났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운 단풍 하나.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장사 서간박물관입니다. 장사시 천심구 백사로 92호에 자리잡은 장사 서간박물관은 국내 첫 번째 서간 수장, 보호, 정리, 연구, 진열 전시 기능을 한 몸에 지닌 현대화 주제 박물관이자

국가 1급 박물관입니다. 1996년 장사 주마루 호남평화당 청사구역에 대한 고고학 발굴 과정에서 제22호 고대 우물 속에서 10여만 매 삼국 선호 시기의 기년서간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당해 중국 10대 고고 발견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또한 1997년 장사 오일광장 구여체에서 동한 시기 서간을 발견했습니다. 이 서간들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장사 서간보호연구센터는 박물관을 세울 때 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세우고 비준시켰으며 2000년에 개공했습니다. 2002년 장사 서간박물관이 공식 설립되고 2007년에 전시회를 향해 개방되었습니다. 박물관 부지 면적은 30무이고 주체 건물 면적은 14,100평방미터에 달하며 녹화광장 면적은 8,000여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건물은 한나라 시기 축대가 높은 건축 형태를 취했고 중국 현대 원림의 건축 풍격을 갖추었습니다. 외부에는 삼중 정원을 설계해 자연의 느낌이 아주 농후합니다. 박물관의 주요 수장품들로는 삼국 선호 기념서간, 동한서간, 서한서간 등이 있습니다. 그중 1996년에 출토한 삼국 선호 호적서간은 각 호의 인구, 조세 등 상황을 상세하게 등록했습니다. 황조 재배 명자간은 현대 명함장처럼 당시의 사회 레이를 기록했습니다. 오간 대목간에는 선호 시기의 소작밭, 소작금 등 상황을 기재해 삼국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네 개 부분으로 구성된 문명의 길 중국 서간 문화전은 청사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국 오간 부분은 중점적으로 오나라 서간의 모양새, 내용, 연구 성과를 전시했고 중국 서간 부분은 시대 순서에 따라 전국 시기부터 위진 시기에 이르는 각 지구의 서간 발견과 연구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세계 문자 담채 부분은 세계 각지의 문자 담채 상황을 소개했고 중국 서간 서예 부분은 서간 서예의 변화 과정을 전시했습니다. 호남지구 출토 서간전은 2층에 위치해 있고 전시 면적은 약 2,000평방미터에 달하며 서간 366점을 포함한 문물 503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서간 366점을 포함한 문물 503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고 호남지구에서 출토한 서간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선진 시기부터 위진 시기까지 호남 지구의 역사 문화 풍채를 보여줬습니다. 장사 서간 박물관은 전국 사회 과학 보급 기지이며 성급 중소학생 연학 실천 교육 기지, 성급 애국주의 교육 기지입니다. 해마다 연인수로 국내외 관객 100만 명을 접대하고 각종 교양 행사 800여 차례를 주최하며 전시, 사회 교양, 과학보급 강좌 등 다양한 형식으로 대중들에게 서간에 대한 문화 지식을 보급하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선양합니다. 장사 서간 박물관은 풍부한 수장품, 정교한 전시, 다양한 사회 교양 행사로 장사 문화 관광의 수려한 명함장으로 자리매김해 수많은 관객들과 학자들을 유치하고 사람들이 중국 고대 문명과 호남 역사 문화를 료하는 중요한 창구로 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레행, 지금까지 장사 서간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향 향연회.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당산 대지진 후 묵묵히 고향을 건설하는 진생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1976년

강사는 생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1976년에 폐호에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생이라는 공동 이름이 붙여졌고 반세기 동안 그들은 낯선이가 준 빛을 안고 스스로도 남을 비추는 빛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양진생이라는 이름에는 이 도시의 기억이 새겨졌습니다. 당산 대지진 발생 2시간 이후 그는 지진 구호 의료대의 텐트에서 태어났으며 폐호위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였습니다. 부모님들은 지진 후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로 그에게 진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지진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몸에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들려주는 한 지역이 어려움을 겪으면 팔방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일찌감치 감사의 씨앗을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자발적으로 민정 업무에 뛰어들었고 원하는 대로 당산시 하지마비 요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그 참사에서 살아남은 중상자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일을 시작한 이후로 양진생은 매일같이 아침 7시에 작은 광장에 나와 하지마비 환자들과 담소를 나눕니다. 20여 년 동안 그는 환자들과 아침 저녁으로 함께했고 거의 매년 설날도 함께 보냈습니다. 어디로 출장을 가던 그는 항상 로인들의 사진 몇 장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양진생은 사진 속의 로인들은 모두 자신이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의학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인한 중증 하지마비 환자들의 생명 한계는 15년이라고 단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당시 환자 130여 명이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89세입니다. 요양원 직원들의 보살핌 속에서 그들은 휠체어를 타고도 멋진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양원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체육 경기대회 신청해 50여 명의 메달을 획득했고 어떤 사람들은 휠체어에서 수십만 자의 소설을 썼으며 어떤 사람은 밴드를 결성하고 근처 공원에서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릅니다. 양진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새 당산과 동갑입니다. 반드시 열심히 일하고 정성과 힘을 다해 우리의 하지마비 환자들과 특수계층을 잘 돌보고 섬겨 그들이 이곳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당산에는 또 다른 한 명의 진생이 있습니다. 그도 자신의 일터를 지키며 매일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료진생. 당산 대지진 9일 전에 태어났으며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준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난 지 9일 만에 지진이 났으니 진생이라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료진생의 아버지는 산소에서 근무하느라 제때에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갓 출산한 어머니는 그를 안고 이웃들의 도움으로 간이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버텨냈습니다. 누가 비를 막아줄 비닐을 구해왔는지 누가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줬는지 어머니는 오를 때부터 그때 일들을 수없이 그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작은 사랑들이 료진생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에게 힘이 닿는 대로 남을 많이 도와야 한다고 일깨워주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품고 료진생은 의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졸업한 후 그는 당산시 중의원에 들어갔고 올해로 28년을 맞이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후 그 시절 이웃들이 서로를 돌보던 모습은 그가 의사의 길을 걷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응급진료나 대상지원 활동이 있을 때마다 그는 늘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작은 행동으로 각 측의 소리에 보답했습니다. 료진생은 가장 기쁜 순간은 환자가 완쾌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환자가 즐겁게 퇴원하는 것을 보면 늘 뿌듯합니다. 누군가는 진생을 이름에 새겼고 누군가는 인생에 새겼습니다. 50여 년 전의 지진은 리해도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리해도와 5살 된 형은 구조되었습니다. 전국 각지 구조대원들

0: 의 도움으로 어머니는 두 아들을 거느리고 어두운 시설을 보태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도시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1995년 리 헤도는 종차그룹 당산 회사의 전기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줄곧 아무리 어렵더라도 허리를 곧게 펴고 열심히 살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며 당산을 도와준 전국인민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당부를 명심했습니다. 그가 견습공에서 고급 기술자로 성장하기까지 어느덧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를 가르친 스승들은 대부분 지진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고 모두 당산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리 헤도는 스승들이 기술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끈기도 물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선배님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착실하게 일하고 평생 노력해 전국인민의 지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재난은 도시를 파괴했지만 강인한 의지까지 꿇을 수는 없습니다. 수년 내 리 헤도가 근무하는 작업장은 로후 설비를 지능화 생산 라인으로 바꾸었고 부흥호 도시 철도 열차를 생산해냈습니다. 영웅의 도시 당산 또한 폐허 속에서 굴게 하여 놀라운 인내와 지혜로 변화의 이야기를 엮어갔습니다. 진생은 재난의 생존자일 뿐만 아니라 새 당산이 폐허 속에서 일어나 현대화로 나아가는 과정의 산증자이자 건설자들입니다. 전국인민의 도움으로 그들은 반세기 동안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며 묵묵히 고향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끊이지 않은 생명력을 모아 한때 상처투성이었던 고향을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2024년 당산의 지역 생산 총액은 1조 원을 돌파해 하북성 최초의 1조 원 도시로 되었습니다. 2025년 이 숫자는 1,450.2억 원으로 상승해 하북성 전체 GDP의 21.2%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철강은 중국을 보고 중국 철강은 당산을 봅니다. 당산은 철강 산업의 부가가치, 혁신성, 친환경성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도시 발전에 강한 지탱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도시 매력을 발산하는 부드러운 엔진으로 되어 공업도시에서 관광명소로 전환하는 변화의 길을 모색해냈습니다. 철강은 조난 속에서 재탄생하고 산업은 협력 속에서 도약하며 도시는 문화관광 속에서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1: 네, 끝곡으로 그 음성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장 정치국이 회를 열어 20기 5차 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중공장 정치국이 당외 인사조담회를 열고 당면 경제정세와 하반기 경제사업 관련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1: 신화통신이 건군 100년의 분투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인민군대를 인솔해 강군 홍군의 세장을 쏘내려가를 발송했습니다.
0: 사상 해설형 융합미디어 계열 프로그램 재승리 방영됐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이 7월 30일 회의를 열어 올해 10월 북경에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 주요 의정으로는 중공조항정치국이 중앙위원회에 사업보고를 하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관한 몇 가지 중대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당면 경제정세를 분석 연구하고 하반기 경제사업을 배치했습니다. 중공조항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18차 당대회 이래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는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고 100년 대당의 자아혁명의 새로운 경제를 개척했으며 당과 국가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오도록 추진했으며 당과 인민은 강당 강국의 역사적 주도권을 쟁취했다고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세계 정세와 국가 정세, 당 정세의 심각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도 많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전 당은 반드시 당의 집권지위를 공고히 하고 당의 사명과 임무를 실현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추진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감을 다지며 정력을 유지하고 더욱 높은 표준, 더욱 실제적인 조치로 신시대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의 소중한 경험을 잘 견지하고 잘 활용해 당 건설이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잘 정돈하고 잘 해결하며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형성된 양호한 정치적 국면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막스레닌주의, 모태통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견지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해야 합니다. 또한 신시대 당 건설의 총적 요구를 관철하며 당 교약을 근본으로 삼고 당 조항의 집중 통일 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당의 장기적인 집권 능력을 제고하는 데 착안해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하고 당과 인민 대중의 혈연적인 뉴딜를 유지하며 엄격한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체계를 건전해야 합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통솔로 당의 재반 분야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 당의 적극성과 주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진작시키며 당의 자아정화, 자아개선, 자아혁신, 자아재고를 부단히 실현해 당이 시종 시대의 앞장에 서고 인민들의 옹호를 받으며 각종 풍랑과 시련을 이겨내는 생기 넘치는 막수주의 집권당으로 되게 하고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강력한 지도 핵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회의는 올 들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가는 당조항이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 인솔에 분발 진취하고 용감하게 분투하며 국내와 국제 두 대국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각종 외부 충격과 내부 곤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동력 신형화 구조 최적화의 발전 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 운영 과정의 어려운 도전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신심을 확고히 다지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각종 기회와 우세를 활용해 고품질 발전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올 하반기 경제사업을 잘 하려면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며 새로운 발전 지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국내와 국제 두 대국을 더욱 잘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발전과 안전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신구 동력 전환을 가속화하며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반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전제하에 제때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추가 정책을 계획해 발표하며 역주기 조절 강도를 높이고 내수를 힘써 확대하며 공급을 최적화하고 민생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발전 동력을 증강하고 사회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우수하며 호전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주동함으로써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양호한 시작 국면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회의는 거시정책의 힘과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지출과 채권자금의 사용진척을 가속화하며 국가중대전략 실시 중점 분야 안전능력 건설과 대규모 설비갱신과 소비

0: 부품 신구 교체 사업을 요력하게 조제돼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기층의 세 가지 보장 취외조선을 확고히 지켜내야 합니다. 통화 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시기 적절하게 조정해 재정과 금융의 협력으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최적화해 시행해야 합니다. 회의는 국내 수요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군체의 소비 수요에 맞추어 양질의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소비 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대 기초시설 건설망 계획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산업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지능형 경제의 새로운 형태를 개발하고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 공략과 미래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신흥기관 산업을 적극 구축하며 전통 산업의 개조와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경쟁 환경을 마련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조례를 제정 실시하며 계속해 내부 간 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돈하고 기업 대금 체불 문제를 상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유자산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고 민영경제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며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국제경제무역과 호혜협력 공간을 확대하고 서비스무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무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대외투자관리제도와 해외종합서비스체계를 보완해 외자를 적극 유치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회의는 삼농사업을 뒤틀림없이 잘 추진하고 빈곤해탈 공약 성과를 계속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고표준의 농토건설, 운영, 관리보호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돼지 등 농축산물의 생산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입 증대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물자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에 힘쓰고 농업 생산을 잘 틀어지며 가을 곡물과 전년 식량 풍작을 쟁취해야 합니다. 회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민생 보장을 강화하고 중점 군체의 취업 지원 강도를 높이며 유연 취업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 인원의 권익 보장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노인과 아동 서비스 보장을 잘 틀어지고 계층별 분류별로 사회구조 체계를 건전해야 합니다.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삼북공정공약전을 잘 치르며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임무를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안전장벽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일괄 부채 해소 방안을 잘 실시하며 지방 중소금융기구 개혁의 리스크 해소, 감량 질적 향상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자용자 종합개혁을 심화하고 자본시장의 회복력과 자신감을 높여야 합니다. 각종 위험요소를 깊이 있게 조사 정돈하며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억제해야 합니다. 위험한 저수지, 강하천 제방, 산홍수와 지질재해 위험구역, 도시의 저지대와 침수 취약 지점 등의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조사 정비를 강화하고 홍수 방지 비상재해 구조의 재반 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해 인민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교양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각급 지도 간부들이 더 분발된 정신력으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중공조항이 7월 24일에 종남회에서 당회 인사 좌담회를 열고 당면 경제정시와 하반기 경제사업과 관련해 민주당파조항, 전국공상업자 련합회 책임자, 모소속 인사 대표들의 의견,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중공장 습근평 총서기가 좌담회를 조지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하반기 경제사업을 잘하려면 안정 속에서 발전을 모색하는 사업 총기조를 견제하고 재발전 이념을 완정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재발전 구도를 다같이 구축하며 국내와 국제 두 대국을 독자를 총괄하고

개혁개방 심화를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구 생산력 전환을 다그쳐 추진하고 한층도 활성화된 재정정책과 적당히 완화된 화폐정책을 실시하고 재반 보유량 정책의 효과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제때 실무적이고 유용한 중량 정책을 계획 제정해야 합니다. 역조기 조절 강도를 강화하고 내수 확대, 공급 최적화를 강화하며 민생을 실속 있게 보장 개선하고 발전 동력을 증강하는 한편 사회 활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우수하며 더 좋은 방향을 따라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15차 5기는 전망기획에 량한 시작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들인 리강 왕혼영 재기 정설상이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리강 총리가 중공장의 위탁을 받고 상반기 경제사업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하반기 경제사업에 관련한 생각을 소개했습니다. 좌담회에서 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 중앙주석 정근방, 중국민주동맹 중앙주석 정종래, 중국민주건국회 중앙주석 항명금, 중국민주촉진회 중앙주석 최달봉, 농공당 중앙주석 하유, 치유공당 중앙주석 장작군, 구삼학사 중앙주석 무유화, 대만민주자치동맹 중앙주석 소휘, 전국공상업자연합회 주석 고은룡, 무소속 인사대표 소봉이 손하여 발언했습니다. 이들은 당면 경제 정세에 대한 중공장의 분석과 판단, 하반기 경제사업에 대한 생각을 전적으로 찬동한다고 비하고 새 생산력을 육성하고 혁신사슬과 산업사슬 융합발전을 촉진하고 스마트 경제산업 응용표준 제도체계를 건전히 하며 경제사회 문화 건설 합력을 일괄 발휘하고 종점 군체의 취업을 안정시키며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소비 확대 규칙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효과적 투자를 한층도 확대하며 고수준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역두기 정책 강도를 확대하는 등 내용과 관련해 의견과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발언을 참담하게 정취한 후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올 상반기 중공중앙의 확관 용도 아래 각 지구 각 부문은 앞장서 힘을 쓰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국내외 위험 부담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는 압력을 이겨내고 전진하며 새로워지고 더 우수해지는 모습을 보였고 강대한 회복력과 활기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당면 우리나라 경제 운영도 일부 어려움과 도전에 봉착했다면서 반드시 자신심을 굳히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고품질 발전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거시적 정책의 효과성을 증강하는 한편 내수 예비 발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 추진, 전면적인 개혁 심화, 고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 강력하고 효과적인 민생 보장과 개선, 중점 분야 위험 부담의 지속적인 해소 등 업무를 중점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상반기 여러 민주당파 조항과 전국 공성업자연합회 무소속 인사들은 중공조항의 결척과 포치를 단호하게 관찰하고 주동적으로 국가대국을 위해 봉사하며 경제사회 발전에 일부 중점 문제에 주목해 건의와 계책을 제기함으로써 당과 정부의 과학적인 결책에 중요한 참고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또 중공조항을 대표해 그들에게 진심 어린 사의를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여러 민주당파와 전국 공성업자연합회 무소속 인사들에 대해 세 가지 희망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당면 경제 정세에 대한 중공조항의 분석과 판단, 경제사업에 대한 결책과 포치, 사상과 행동을 통일시키고 발전에 자신감을 굳히며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과업을 실현하도록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직책을 다하고 조사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는 도대오에서 맞춤형 건의를 제출하여 경제의 안정적인 호전을 촉진하는 데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 광범위한 구성원과 연계 중인 민중들에 대한 사상 정치 인솔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그들의 당의 혁신 이론을 학습 터득하고 중국 공산당의 령도와 중국 독재 사회주의에 대한 정치적 인정, 사상

0: 이론적 인정, 리론적 인정, 종감적 인정을 부단히 증진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량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류곡종, 리란걸, 하립봉, 장국청, 오종룡 그리고 중공장 공무원 관련 부문 책임자가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좌담회에 참석한 당외 인사들로는 또 소흥, 하보상, 왕광겸, 진박용, 조용신, 양진, 장은저, 방광화, 장빈 등이 있습니다.
1: 신하사가 7월 30일 장편통신 건군 100년의 분투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이 인민군대를 인솔해 강군, 흥군의 세 장을 써내려가를 발송했습니다. 그는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의 실현에 착안해 신시대 당의 강군 목표 실현을 둘러싸고 강군의 위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강군의 노정을 인솔함으로써 국방과 군대 건설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켰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는 전면적인 정돈과 훈련, 단련을 거쳐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라는 근본적인 원칙과 제도가 더욱 확고해졌고 리상과 신념, 초심의 본색, 전통 작품이 강력하게 회복됐으며 부대 군심과 사기, 정신적 면모, 정치 생태, 중대하고도 깊은 변화가 일어났고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는 전군 장병들의 신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확고해져 당의 기치 아래 강군을 위해 분투하려는 의지와 힘을 응집해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이 신시대에 제기한 강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 전진함으로써 강군과 흥군의 새로운 장을 잘 써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군대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습근평 강군 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신시대의 군사전략 방침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달으며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며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고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관철하며 직책과 사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혁명정신을 북돋우며 분투의 힘을 결집해 건군 100년 분투 목표의 실현을 위한 공약전을 전력으로 잘 치르고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다그쳐 건설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강력한 전략적 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0: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을 중앙방송총국이 공동 제작한 사상 해설형 융합미디어 교류 프로그램 재승이 7월 30일부터 중앙방송총국 CCTV 종합채널에서 밤 8시에 첫 방송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고코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 민병 무력을 합동 타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크 시아파 민병 무력인 인민동원 조직이 7월 29일 성명을 통해 이라크 여러 지역에 위치한 조직의 기지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군대의 공격을 받아 최소 20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조항사령부는 조금 전 미군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의 지지를 받은 이라크 목표를 타격했다고 비했습니다. 그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엇 때문에 이라크 민병 무력을 함께 타격했고 이번 행동에는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민동원조직은 이라크 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민병 조직으로서 여러 민병 무력을 재편성해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조직은 7월 29일 성명을 통해 초보적인 통계에 따르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습격 목표는 바그다드, 와시트, 바스라, 키르쿠크, 카르발라, 다얄라 등 주에 위치한 인민동원조직 본부가 포함됐고 많은 시설과 차량, 군사 장비들이 각이한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조항사령부는 7월 28일 SNN에 발표한 소식에서 타격 목표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지지를 받는 테러주의자들이고 그들은 미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습격하려 시도했다고 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습격은 지난 72시간 동안 이란 이슬람 수비대가 지휘한 30여 차례 무인기 습격에 대한 회답이라면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전투기는 이라크 동부 테러주의자들에게 속하는 후군과 무기시설 여러 곳을 타격했다고 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7월 27일 성명을 통해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방공부대가 이라크 방향에 쏜 사우디아라비아 경내 석유시설을 습격하려는 무인기 여러 대를 요격하고 파괴했다고 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국가방송국은 7월 29일 모 군사정보관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경내 목표를 습격한 타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관원은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리익을 목표로 한 모든 행동을 이란의 탓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심각한 오판이며 이는 해당 지역 정세에 대한 료해가 부족한 결과라고 비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를 사대로 발동한 침략성 습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동은 이라크 국가 주권과 영토 완장을 침범했고 유엔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미국과 해당 지역의 맹우들은 이번 습격이 소송한 위험과 후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7월 29일에 보도해서 이번 미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합동 습격에 관한 질문을 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타격 행동은 이라크 정부와의 조류를 거쳐 진행한 것이라면서 이란 대리인에 대해 더 경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국제관계 전문가 나돔 알리는 이번 합동 습격은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불거진 배경 속에서 진행한 극히 위험한 군사 순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대학 정치학 사바흐 셰수 교수는 이번 합동 습격은 안전 분야에서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협력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면서 당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방어적인 자세로부터 주동적인 다국 위협으로 전변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이라크 대학 무하마드 주블리 교수는 이란의 지지를 받은 민병 조직을 타격한 것은 주로 미국의 의지에서 비롯되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직접적인 참여로 하여 이 행동은 미군의 정례적인 반격 행동으로부터 이른바 지역 대리인에 대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위협 공동 대응으로 성격되었다고 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합동 습격은 이미 취약해진 이라크의 내부 균형을 심하게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블리 교수는 이라크 정부는 지역 대국 간의 각축에서 줄곧 균형을 유지하려고 시도해왔지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합동 타격은 이런 균형을 타파하고
이라크를 다시 미국과 이란 간의 대항이라는 끝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 대통령부는 7월 29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습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해당 행각은 이라크 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범이고 이라크 관변 안보 기구를 습격 목표로 삼는 것은 국제법 준칙과 유엔 헌장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 민병 무료 이슬람 주한 기구는 7월 29일에 성명해서 미국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라크 민병 무료 고귀자 행동도 이라크 영토를 침범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침통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셰후 교수는 앞으로 며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이란이 다방향 보복을 발동할 경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후속 대응을 준비했는지 궁금하다고 피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긴장치를 격화시킬 의향이 없다고 피했습니다. 미국 악시오스 뉴스 사이트가 7월 29일을 보도한 데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대신 칼리브 벤 살레만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국 벤스 부대통령과의 회의

0: 미아가 이라크 민병 무력을 합동 타격한 리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게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저어는 종거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화염산 아래의 모 의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국제 유가 변동 위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다중 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길을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0: 법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조왕은 법을 지키는 자는 나라의 충신인데 어찌 죽일 수 있겠냐며 오히려 집법관의 자귀를 두 계급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태자에게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왕이 법을 엄하게 집행했기에 초나라가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법 집행이 나라의 부강에 얼마나 큰 추진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후들이 패권을 다투던 전국 시기, 서북 지구의 세력이 약한 진나라가 6개국을 통일하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상왕병법의 역할이 컸습니다. 병법 조문을 다 작성하고 반포에 앞서 상왕은 백성들이 혹여 법을 믿지 않을까 염려해 도성시장 남문 앞에 나무 기둥을 세워두고 이를 북문까지 옮기는 자에게 십금을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미심쩍게 여기며 아무도 나서지 않자 상왕은 보상금을 50금으로 올렸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헛일 삼아 한번 해보자며 나무 기둥을 메고 북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나무를 북문까지 옮겨놓자 상왕은 약속한 대로 상금을 내주었습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조정을 믿게 되었습니다. 상왕의 이런 처사가 있었기에 백성들은 법령이 반포된 후 기꺼이 따랐습니다. 나라는 항상 강한 것도 아니고 항상 약한 것도 아니다.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자가 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는 한비의 주장은 고대 입법과 법 개정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법치 건설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잠조물이 되고 있습니다.
1: 강진 선생님, 훌륭한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진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불변의 리치입니다. 그렇다면 신시대 우리는 전면적 의법치국을 어떻게 보다 전면적으로 인식해야 할까요?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면적 의법치국은 국가관리의 한 차례 심각한 혁명이며 당의 집권 흥국, 인민의 행복과 안녕, 당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에 관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시한 법치 궤도에 따라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전략적 과업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전면적 의법치국을 시종일관 견지해야 합니다. 전면적 의법치국을 견지하는 중요성과 필요성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면에서 구현됩니다. 첫째, 역사적 견지에서 볼 때 전면적 의법치국은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해 얻은 중요한 계시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10년 내 우리나라가 전면적 의법치국 면에서 거둔 성과를 체계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총화했습니다. 보고는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전면적 의법치국의 총체적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사법체제 개혁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으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함으로써 법치 중국 건설에 새 지평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치가 국정운영의 기본 방식이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중요한 기반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현실적 견지에서 보면 전면적 의법치국은 우리나라 현실사회 발전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로정과

0: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막중한 과업,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는 객관적 수요의 직면에 우리는 반드시 전면적 의법치국에 전략적 조치를 견지하고 법치수단으로 사회관계를 조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리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사회역량을 총괄하며 사회행위를 규범화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생기로 차넘치고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 병어근인 습근팽이 저하는 정고 제륙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음이 번색 전면적 의법지구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화염산 아래의 모 의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리에 이르는 신강 지원의 길은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차 넘칩니다. 3년 동안 제11진 신강 지원 간부와 인재들은 사명을 짊어지고 민생 공정에 전력을 다해서부터 산업 협력에 정밀하게 힘을 쏟기까지 그리고 교육 의료의 팀 단위 지원으로부터 문화 융합의 세심한 보살핌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행동과 책임감으로 신강 지원의 답안을 써내려가면서 조국 대가족의 따뜻함을 신강 여러 민족 인민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최근 신강 돌판시 고창구 자터크로향 서광수학교 교실에서 아디라 알리무가 바른 자세로 칠판의 글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왼쪽 눈으로만 생활해야 했던 시력장애 소녀였습니다. 책을 볼 때면 얼굴을 거의 책에 대야 했고 오른쪽 눈은 간신히 희미한 빛만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판에는 이와 같이 건강을 지켜주고 구조하는 이야기가 적지 않습니다. 뛰어난 의술과 열정을 안고 돌판에 찾아온 모 의사들이 신강대지에서 감동적인 신강지원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호남과 돌판 두 지역의 깊은 우정을 이어놓고 있습니다. 돌판에서 모 의사는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돌판 여러 민족 주민들이 모주석의 고향에서 온 의사를 따뜻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2022년 94세의 유골족 할머니가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여러분들은 모주석 고향에서 온 의사들이고 우리들을 돌보라고 당에서 보낸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모 의사라는 호칭이 널리 퍼졌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신강지원 호남성 모의사 의료팀이 서강촌에서 무료 진료를 진행하다가 아디라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그녀의 각막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긴급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신강지원 호남성 전방지휘부는 신속히 아이얼 안과병원과 연락해 그녀를 각막이식 공익구조 프로젝트에 포함시켰습니다. 6월 29일 비행기를 타고 장사로 이동한 그녀는 7월 2일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교실에 앉아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책을 읽고 글을 쓸며 칠판을 봅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조금 지난 뒤 또 다른 긴급구조가 돌판시 인민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돌판시민 주충광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신강지원 호남성 전문가이며 돌판시 인민병원 심장내과 주임인 장우가 팀을 이끌고 긴급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의사들은 완전히 막힌 주충광의 관상동맥을 소통하고 세 개의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입원부터 혈관 소통까지 걸린 시간은 9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주충광은 그들이 신속히 구조하지 않았더라면 5분에서 10분 안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모의사 의료팀은 묵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팀은 200여 개의 신기술 신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지역의 많은 공백을 메웠고 또 모의사 의료팀의 진료와 마음 치유 기층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4만 1천여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명의 작업실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과를 맡기 스승이 제자 가르치기, 청년 골간 양성반 초청해드리고 파견해보내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지 의사들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수술 몇 차례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기술을 남기고 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호남성 제10진 의료인재 팀 단위 신강지원 팀장이며 돌판시 인민병원 원장인 진국동은 붉은 성류 모의사 브랜드를 구축하는 핵심은 수혈보다 조혈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방식 아래 현지 의사들은 빠르게 과의 핵심 골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강지원 전문가들은 1대1 수술 시범과 특별 훈련을 통해 최첨단 미세 침습 기술을 진정으로 현지에 정착시켰습니다. 동시에 신강지원 인력의 도움으로 병원은 4개의 국가급 센터와 일반 외과, 부인과 등 4개의 자치구급 중점 전문과를 설립했습니다. 1998년부터 호남성은 총 10차에 걸쳐 477명의 의료 전문가를 돌판에 파견했습니다. 상강강변에서 전산기술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모 의사들이 기술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가져갈 수 없는 의료팀을 남겨 호남과 돌판 의료 지원의 따뜻한 세상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국제 유가 변동 위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다중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 변동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7월 들어 한때 40% 가까이 급등하며 두 달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돌파했으나 이후 수일간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중동 정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석유 재고 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제 공급 전망이 현저한 영향을 받았고 유가 변동 위험 부담도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중동 정세가 예상 밖으로 번지면서 원유 공급 압박이 심화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미군은 7월 상순 이란에 대한 전쟁을 재개하여 13일 연속 이란을 공습했고 이에 이란이 중동 지역 내 다수 미군 목표물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하루에 수송되던 원유는 7월 초 800만 배럴 이상에서 최근 며칠 사이 200만 배럴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멘 후티 무력이 최근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공격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 항로를 호르무즈 해협 대체 수출로로 활용하는데 따른 위험 부담이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국제시장 봉사기구인 케플러 회사 데이터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상 원유 수출은 4월과 5월에 모두 서부 얀부항을 통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만대부 해협을 거쳐 수출되었으나 이 비중은 6월과 7월에 각각 92%, 78%로 감소했습니다. 영국 보르텍사 자문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7월 23일 만대부 해협을 통과한 대형 유조선은 10척에 불과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17척이었습니다. 이 밖에 저장 능력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이전에 증산에 나섰던 해만 국가들이 다시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공급 차질이 한 달 더 길어질 때마다 배럴당 유가가 7달러에서 8달러씩 상승할 것이고 위험 부담 프리미엄 상승까지 더해지면 수요가 더 위축되지 않는 한 올 여름이 끝날 무렵 원유 가격은 배럴당 120달러를 계속 웃돌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또한 정제유 공급을 지속적으로

0: 압박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러시아 영토 깊숙이 침투하여 러시아 정유소를 겨냥한 정밀 타격을 점점 더 빈번하게 감행함에 따라 러시아 내 휘발유와 경유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했고 그 결과 석유 제품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알렉산드르 노바크 부총리는 최근 국내 연료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7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휘발유 수출 제한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25일 가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함으로써 이란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간의 이례적인 연동 조짐을 보여주면서 외부의 우려를 가중시켰습니다. 유럽 대형 정유사인 네프솔의 최고 경영자 이마스는 두 전쟁이 겹치면서 디젤과 항공유 공급이 비정상적으로 긴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글로벌 석유 재고가 뚜렷이 감소하여 공급 충격에 대응할 완충의 여력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서가 6월 발표한 월간 보고에 따르면 경제협력발전기구 국가들의 석유 비축량이 3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3월 이후 미국은 전략 석유 비축유를 1억 배럴 이상 방출했습니다. 현재 비축량은 198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상업용 원유 재고 역시 최저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란 전쟁 발발 초기 다수 국가들이 전략 석유 비축을 방출하고 원유 수입 수요를 주동적으로 줄임으로써 국제 에너지 공급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국제 유가 상승폭이 시장 예상보다 낮았지만 이 같은 완충 기제는 새로운 공급 충격에는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클레이즈 은행의 석유 분석가 아말프리트 싱은 석유 재고가 최근 몇 년간의 저점에 있고 전략 석유 비축 방출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 에너지 가격에 상당한 상승 위험 부담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국적 에너지 대기업 토탈에너지의 최고 경영자 파트리크 푸야네는 에너지 공급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하며 이는 상례가 되어 유가의 큰 폭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라디오의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혼자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으세요? 혼자 여행을 하면 나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시장통에서는 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남들의 기대와 세상의 속도, 주변의 참견에 둘러싸여 있으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혼자 낯선 곳에서야 비로소 세상에 소음이 꺼지고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나의 진짜 목소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지지대에 묶여 온실에서만 자란 나무는 결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늘 누군가에게 묻고 기대다 보면 혼자 결정하고 책임지는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혼자 여행을 떠나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혼자 여행을 떠나면 묵은 이름표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 어느 회사의 직급. 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역할의 이름표를 단 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혼자 떠나는 여행은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익숙한 역할을 내려놓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가볍게 숨쉬게 합니다. 혼자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예쁜 풍경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는 일만이 아닙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일상에서 벗어나 낯설지만 가장 온전한 나를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변강의 교육 일선에서 공산당원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 길림성 연결시 북산소학교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개수가요.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종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슬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종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

찾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중국 공산당의 령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위이자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보장입니다. 당 조직이 령도하는 자치, 법치, 독치가 결합된 도농 기층 관리 체계를 서둘러 완비하고 당의 령도를 사회 거버넌스의 전 과정에 관철시키고 당의 정치적 령도력, 사상적 선도력, 대중 조직력, 사회 호소력을 향상시켜 진정으로 당의 리론적 우위, 정치적 우위, 조직적 우위, 제도적 우위, 대중과 밀접히 연계하는 우위를 사회 거버넌스의 강대한 효과성으로 조난시켜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사회 거버넌스 사업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정기적으로 형세를 분석하고 연구 판단하며 중점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법위원회는 주도와 총괄, 통일적인 협동과 조율, 독촉 처리와 구체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련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평안 사회를 건설하는 량완 국면을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기층 당조직은 전투 보류 역할을 발휘하여 지역을 통합하고 지역 내에서 협동하며 공동으로 건설하고 공동으로 향유하는 새로운 사업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끊임없이 충족시키는 것은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고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를 실현하는 가치의 귀속입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인민 대중의 이익을 업무의 첫 자리에 놓으며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중의 염원과 사정을 파악하는 상시와 기재를 추진하며 인민 대중이 가장 관심하고 그들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힘써 해결하며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량질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인민 대중이 사회 거버넌스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인민 대중이 사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제도화 경로를 원활해하고 대중을 조직하고 대중을 동원하는 기재를 혁신하며 대중에 의거하여 대중의 신변에 나타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민 대중이 사회 거버넌스의 가장 광범한 참여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대중의 만족도를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성이 강한 사회 거버넌스 실적 평가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사회 거버넌스 실적 평가에서 대중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 평가의 표결기를 진정으로 대중의 손에 쥐어줌으로써 인민 대중이 사회 거버넌스의 최종 평론가로 되게 해야 합니다.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의 운용을 견지해야 합니다. 법치는 사회 거버넌스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며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법치 요구를 사회 거버넌스의 여러 층차, 재반 분야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과학적인 립법을 추진하고 지방 립법권을 충분하게 잘 활용하며 립법의 범위를 정확히 찾아내고 대중의 일상생활과 관계되고 특색적이며 실효가 있는 사회 거버넌스에 관한 법률 및 법규를 제정하여 량법으로 선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엄격한 법 집행을 추진하고 대중의 실질적인 리익과 관계되는 종종 분야에 대한 집법 강도를 높이며 집법 자유 재량권을 규범화하고 집법의 질, 효율, 공신력을 향상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법을 추진하고 사법 활동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며 당사자가 소송을 취하한 사건의 비율과 대중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인민 대중이 신변의 공평과 정의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민적인 준법을 추진하고 도농을 포괄하는 법률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국민 법치 소양 향상 행동의 실시를 추진하고 법 집행자에 의한 법률 보급이라는 법률 보급 책임제를 실시하며 조민의 법치 관념을 증강시켜

0: 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문제에 부딪히면 법률을 참조하며 법률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모순을 해소하는 량완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는 자각적으로 앞장서서 법을 존중하고 법을 배우고 법을 지키고 법을 활용하며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을 잘 활용하여 모순을 해소하고 안정을 수호하며 사회 거본 운세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기층과 기반을 튼튼히 다져 나가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사회 거본 운세 사업의 가장 튼튼한 용량은 기층에 있고 가장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도 기층에 있으므로 반드시 기층을 틀어주고 기반을 다시는 것을 장원한 계획과 근본 지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층과 기반을 중점적으로 들어주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사회관리와 서비스의 중심이 기층으로 이전되도록 추진하여 보다 많은 자원, 서비스, 관리를 기층으로 편중시켜야 합니다. 지역사회관리와 서비스 기세를 완비하고 네트워크화 관리, 정밀화 서비스, 정보화 지원을 제공하는 기층관리 플랫폼을 보완하며 기층종합관리센터 규범화 건설을 추진하여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운영이 원활하며 대중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기층 간부 대우 건설을 강화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모순을 해소하며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기층 간부들의 능력을 증강시킴으로써 사회 거본 운세의 재반 조치들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완비되며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협동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제도와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 요구 환영, 모순 해소 등 방면에서의 자원봉사자의 독특한 우위를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업종협회와 상위 단건설 사업관리체제를 한층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종협회와 상위 개혁심화와 형태 전환 및 발전을 추진하며 업종협회와 상위가 사회 거버넌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사회조직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조직 육성 및 지원 기제를 보완하며 사회조직에 대한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조직의 질서적인 참여를 확대하며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 및 사회공신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척에는 전망계획에 옹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네, 길림성 도문시 월청진 수구천은 도문시 서남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맑은 샘물이 넓게 펼쳐진 논을 적시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이 마을은 토지를 통합하여 유기농 쌀 생산에 주력해왔으며 2021년에는 유기농 쌀 재배와 가공 인증을 획득해 월청수향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창출했습니다. 네, 저희 마을은 경작지가 제한적이고 시장 규모와 판로가 취약해 촌 집단 경제 성장세가 도드렸습니다. 수구촌 당지부서기 최경남은 당시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변 마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립봉촌은 축산업에서 사료 비용이 높고 분변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걸만촌은 재배 기술 기반은 갖췄으나 브랜드와 시장 지지가 부족했습니다. 각 마을의 소규모, 분산형 발전 방식은 현대 농업의 규모화와 시장화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월청진 당위원회에서는 월흥 병경촌 당 건설 사업 연석회의라는 협의 기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구촌을 핵심으로 걸만촌, 립봉촌, 유기촌 등 주변 마을이 연합한 중심촌 당위원회 기능적 연합건설 조직이 구성됐습니다. 월천진 당위원회 총괄 조정 아래 연합건설 촌 당 조직에서는 함께 계획을 세워 재배기지 연합건설, 가공체계 연합건설, 순환모식 연합건설이라는 발전 경로를 혁신적으로 구축했으며 조직 역량을 산업 간 상호 연계, 자원 공유, 인재 교류라는 성장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내년 말이면 수구촌 입쌀 가공 공장에서는 생산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자동화 설비가 질서 정연하게 가동되며 건조, 선별, 도정부터 진공 포장에 이르기까지 20여 개 과정을 거쳐 현미가 고부가가치를 지닌 바람이로 탈바꿈됩니다. 이 물량은 설맞이 선물세트 주문으로 북경, 상해, 해남 등지로 발송됩니다. 이러한 브랜드 가치의 배후에는 재배 단계의 통합과 고도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월청진 당위원회에서는 걸만촌과 수구촌의 토지 사원을 총괄 조정하여 지능화 재배 플러스 브랜드 육성이 이중으로 추진되는 식량 산업 군체를 형성했습니다. 걸만촌은 중국농업과학원의 기술 지원에 힘입어 과학 재배 시범구를 건설하여 단위당 수확고를 크게 높였고 수구촌은 브랜드와 가공 기술의 우세를 발휘하여 당지보 플러스 농가 플러스 계약 재배 농업 모식으로 가공과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월청진 당건설 사업 책임자 도가의 소개에 따르면 기술 공동 연구, 산업 소통, 판로 공유, 인재 공동 육성을 통해 두 마을이 99가구 249명의 전민을 이끌어 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2만 9천 원에 달하게 되었으며 과거 방치되었던 토지는 이제 황금 땅으로 변신했습니다. 네, 산업 고려 연장은 자원의 순환 이용을 실현했고 립봉촌의 축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짚을 태워 환경이 오염되었고 외부에서 사료를 구매하면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립봉촌 당지부석이 리룡학은 축사 앞에 쌓인 짚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립봉촌은 연변황소, 흑염소, 달걀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연합건설 마을에서 짚을 공급받아 고품질 사료로 가공하니 네, 비용이 절감되고 고기와 달걀의 품질도 더 좋아졌습니다.
네, 2025년 한 해 동안 4개 마을은 도합 585톤의 짚을 소화하여 벼 소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결하는 동시에 축산 농가의 사료 비용도 낮췄습니다. 네, 아울러 립봉천은 가축 분변 요기 비료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연간 200여 톤의 요기 비료를 생산하며 연합 건설 마을의 논에 공급함으로써 화학 비료 사용량을 10% 줄였고 축산업 탄소 배출 감소, 재배업 녹색 발전, 다수확 수입 제고라는 생태적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네, 한편 요기천의 태양광 발전소는 효율적인 가동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자체 수요를 충족시킨 후 주변 마을에도 공급되어 청정 에너지 모식으로 향촌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기천 자체의 작약꽃밭, 걸만천의 캠핑카 야영지, 수구천의 벼 전시관, 립봉천의 련못 등을 연결해 문화 관광 융합을 도모하며 다각적인 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의 연결고리가 자리 잡히자 경제적 효익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수구천 당지부 서기 최경남은 자원 통합을 통해 비용은 분담하고 리익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수구천의 입살 가공 공장은 확장된 재배 기지와 브랜드 효과로 연간 매출이 90만 원을 돌파했고 연합건설 전자상거래 운영 중심은 두 명의 현지 생방송 운영자와 계약해 온라인으로 약 3만 근의 입살을 판매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2025년 말까지 연합건설에 참여한 내 마을의 촌 집단 수입은 누계로 708만 9,200원 증가했습니다. 네, 농업과 관광의 융합 열기 또한 촌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수구천은 요기농 벼문화 체험관과 벼 DIY 수공예 체험관을 운영하며 벼 탈곡, 요기농 쌀 가공, 막걸리 제조, 체험 학습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골만천은 이 헥타르의 고표준 농지를 벼 옥수수 고수학 체험 기지로 조성했습니다. 2025년 내 마을은 연인수로 15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고 교낙을 통한 수입은 10만 원 이상에 달했습니다. 네, 더 기쁜 변화는 주민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을에는 애지로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려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민들이 정착하려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하는 젊은이들도 생기고 마을의 발전 전망을 보고 이사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농사일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아 소득을 늘리니 마음이 안정되어 정착하려는 의사도 더 강해졌습니다. 네, 리룡학 서기가 감회 깊게 전했습니다. 산업이 번성함에 따라 내 마을에는 인구 류입과 임재 집중이라는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월청진의 실천은 혁신적인 탕건설 연합기재를 통해 행정구역 간의 장벽을 허물고 산업 요소의 최적화 배치와 신층적 융합을 추진함으로써 내생 동력을 효과적으로 살려냈습니다. 이를 통해 분산되고 약소했던 상태에서 연동하며 함께 강해지는 상태로의 전환이 가능함을 보여줬습니다. 재배, 가공, 축산, 생태, 문화, 관광을 하나로 잇는 이 공동 번영의 고리는 단순한 산업 연계를 넘어 조직 기반 강화의 연결고리이자 병강 주민의 부유로 이어지는 고리입니다. 도문 강변에서 펼쳐진 흥변 부민의 장에 생동감 있는 한 획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

지금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변강의 교육 일선에서 공산당원의 사명을 실천하는 길림성 경길시 북산소학교 당종지 강위하석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교정을 비추고 학생들의 책을 읽는 소리가 랑랑하게 교정에 울려 퍼질 때면 영길시 북산소학교 당종지석이 강위화는 교원들과 함께 하루의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세부 사항들을 토론하며 업무를 시작합니다. 29년간 강위화는 교단이 두려웠던 새내기 교원에서 한 교육 집단을 이끄는 책임자로 성장했으며 평강 교육 일터에서 공산당원으로의 초심을 잊지 않고 덕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자의 사명을 충실히 실천했습니다. 최근 그는 길림성 우수 공산당원과 우수 당삽 종사자, 선진기층 당조직 평리에서 길림성 우수 공산당원의 영예를 따냈습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집 근처에서 수준 높은 교육과 균형 잡힌 교육 자원을 향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강위화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입니다. 2024년 6월 그의 주도하에 지역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북산소학교 교육집단이 설립됐으며 2025년 4월 집단의 최적화와 확장 승격을 완

편성하면서 지역 내 7개 소학교를 통합하고 178개 학급, 400여 명 교원과 8천여 명 학생을 아우르는 교육망을 구축했습니다. 네, 학교 간의 소통의 벽을 허물고 교육 자원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그는 본교 총괄, 분교 실시, 부문 연동이라는 일체화 관리 모식을 구축하고 교원의 량방향 이동과 단계별 양성, 상호 지원 체계를 통해 우수한 교원 대우와 선진적인 교수 방법, 고품질 강의가 전 지역에서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네, 그는 단연간 교육 연구 일선에서 교원 대우를 이끌고 100여 차례에 달하는 학교 간 교류와 향촌 학교 지원 활동을 조직했으며 집단 연합 교수 연구, 당원 시범 수업, 스승과 제자 간 연구 토론 등 활동을 100여 차례 전개하고 13개 정품 특색 수업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의 인솔하에 북산수학교 교육 집단의 교육 수준은 꾸준히 상승했고 향진에 취약한 학교, 민족 특색 학교의 우수한 교육 이념과 교학 방식을 전달함으로써 한 학교 우수에서 전 지역 우수를 이뤄냈습니다. 네, 학교는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를 위해 인재를 육성하는 중대한 사명을 짊어졌으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주요 진지입니다. 강요하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여러 민족 사생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특색 수업 개설을 제안했습니다. 교원, 학생, 수업 내용 세 가지 요소를 둘러싸고 북산수학교, 성류시 작은 수업을 내오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교양을 오문, 도덕과 법치, 미술, 음악 등 여러 학과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네, 아울러 홍성류 중대를 꾸려 종교에서 성류꽃 피는 시설, 성류시와 함께하는 중화민족 문화학습 등 일련의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여러 민족의 무형문화유산을 교양 내용으로 삼고 부단히 보완하며 교양 경로를 넓히고 문화를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아름다움으로 학생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학습하고 탐구하며 다양한 탐치를 접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어려서부터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사상적 기반을 다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의 노력하에 북산수학교 교육집단은 길림성 민족단결 선진집단으로 병이되었고 그가 연변의 민족특색을 토대로 만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교양 데이터베이스와 교수 경험은 국가급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었습니다. 네, 강유환은 2015년부터 북산수학교 사생들을 인솔하여 홍색 자원을 잘 이용하고 홍색 전통을 잘 발행하며 홍색 유전자를 잘 계승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당사 이야기 100강은 북산수학교 특색 수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는 또 혁신적으로 100명의 영웅인물 선정 활동, 학부모 대강당 등 활동을 조직했으며 광범한 교원들을 통해 홍색 대강당 등 다양한 홍색 교양 플랫폼을 만들고 장정정신, 종강산 정신 등 전문 수업을 조직했습니다. 네, 그는 실천과 체험을 통해 더 나은 교양 효과를 얻는 것을 중시했는데 교정에 180평방미터에 달하는 홍색 실천기지를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연변 박물관, 태흥 홍색마을, 로병사의 집 등 자원을 활용해 정밀한 홍색 체험 학습 로선을 설계함으로써 학생들이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고 홍색 이야기 경청을 통해 조국을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했습니다. 학교의 당 총지석으로서 강요하는 정치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당 조직의 정치 기능과 조직 기능 강화에 앞장섰으며 정치 이론 학습을 교육의 제반 과정에 통합시키고
직접 여덟 가지 특색 수업과 도덕 교육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예, 또한 당지부 연합 건설, 당원 선행 등 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 당원들이 신분을 드러내고 모범을 보이며 선봉 역할을 잘 발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네, 강요하는 병강의 교육 일선에서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를 위해 인재를 육성하는 사명을 견지하면서 연변의 교육개혁과 발전에 힘썼으며 선화여 전국교육부문 선진사업일꾼, 전국 5일 여성 기순병, 길림의 훌륭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민족단결의 별 등 묵직한 영예들을 받아 안았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다할 갈, 못해, 말 이을 이, 고기 삽을 어, 갈태 이어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못에 물을 말려 고기를 잡다, 눈앞의 링만 보고 장래를 생각하지 않다,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남김없이 긁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네, 기원전 636년 진나라의 공자 종리가 진나라에 돌아와 즉위를 하니 바로 진문공입니다. 당시 조, 유, 진, 제, 정 등 제후국들은 모두 강대한 초나라를 지지하고 송나라만이 초나라가 아니라 진나라를 지지했습니다. 초나라 유왕이 이를 괘씸하게 여겨 대장군 자옥에게 군사를 주어 송나라 도읍인 상구를 포위하게 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초나라 군사의 공격을 받게 된 송성왕이 진문공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송나라의 긴급 구원 요청을 받은 진문공은 즉시 외숙부인 호은을 불러 대책을 토론했습니다. 호은은 송나라를 구하는 것이 진나라의 국위를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며 즉시 군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진문공이 물었습니다. 조나라의 군사력이 우리 진나라를 압도하니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있겠습니까? 호는 레이를 따지는 사람은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싸움에

0: 능한 사람은 기만 전술 군사는 수적으로나 실력적으로 좋은 나라 군대와 비교할 바가 못되기 때문입니다. 지문공은 조정 대신인 옹계를 불러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옹계는 호원의 계책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기를 잡으려고 모세물을 다 말려버린다면 모세는 고기를 다 잡을 수는 있겠지요. 허나 이후에는 이 못에서 더는 고기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산짐승을 잡으려고 산에 불을 놓아 수림을 다 불태워 없앴다면 많은 산짐승을 잡을 수는 있겠으나 그 이듬해부터는 잡을 짐승이 더는 없을 겁니다. 기만 전술은 간혹 사용할 수 있겠으나 자주 사용하게 되면 그 효력을 잃게 될 거리오니 장구지책이 아닌 줄로 압니다. 네, 호는 옹계 말이 가당치 않다고 여기고 귀뚱으로 들었습니다. 당시 여러 제후국 간의 관계로 볼 때 진나라와 초나라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진문공은 호원의 손을 들어주었고 양국 간에는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강대한 초나라 군대와 맞서 호원은 적군의 예봉을 피하면서 지혜로운 계책을 써서 오록을 점령했으며 3월에는 조나라의 도읍까지 손에 넣으니 초나라 군대는 송나라에서 절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고사성어 갈택이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의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아, 재밌는데요?
1: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1: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1: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1: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환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1: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2: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1: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도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2: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한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1: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2: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1: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2: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0: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흔히 구할 수 있는 상추가 장 건강 개선은 물론이고 눈의 피로 완화와 수면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상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과 독소의 배출을 도와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네, 특히 장에 쌓인 독소는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상추는 장 건강과 함께 피부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식재료로 평가됩니다. 네, 눈 건강의 이론 성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상추의 풍부한 비타민

비타민 A는 망막세포의 기능 유지와 야맹증 예방에 관여하며 루테인은 황반을 보호하고 정색광으로부터 눈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얘는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등 전자기기 화면을 자주 보는 현대인에게 특히 필요한 성분으로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 저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상추는 또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줄기를 자를 때 나오는 유백색 진액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진정 성분이 들어있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추에는 비타민 B1, C, 칼슘, 철분, 엽산,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혈액순환과 뼈 건강, 면역력 유지에 이롭고 특히 철분과 엽산은 빈혈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게 권장되는 영양소로 꼽힙니다. 또 수분 함량이 높고 열량과 탄수화물 비율이 낮아 체중 관리나 식이 조절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아주 적합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전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장 정치국이 회를 열어 20기 5차 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중공장 정치국이 당외 인사조담회를 열고 당면 경제정세와 하반기 경제사업 관련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1: 신화통신이 건군 100년의 분투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습군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인민군대를 인솔해 강군 홍군의 세장을 쏘내려가를 발송했습니다.
0: 사상 해설형 융합미디어 계열 프로그램 재승리 방영됐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정치국이 7월 30일 회의를 열어 올해 10월 북경에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 주요 의정으로는 중공조항 정치국이 중앙위원회에 사업 보고를 하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관한 몇 가지 중대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당면 경제정세를 분석 연구하고 하반기 경제사업을 배치했습니다. 중공조항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18차 당대회 이래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는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고 100년 대당의 자아혁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으며 당과 국가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오도록 추진했으며 당과 인민은 강당 강국의 역사적 주도권을 쟁취했다고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세계 정세와 국가 정세, 당 정세의 심각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도 많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전 당은 반드시 당의 집권지위를 공고히 하고 당의 사명과 임무를 실현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추진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감을 다지며 정력을 유지하고 더욱 높은 표준, 더욱 실제적인 조치로

0: 진실의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에 소중한 경험을 잘 견지하고 잘 활용해 당 건설이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잘 정돈하고 잘 해결하며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형성된 양호한 정치적 국면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막스레닌주의, 모태통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견지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해야 합니다. 또한 신시대 당건설의 총적 요구를 관철하며 당교약을 근본으로 삼고 당조항의 집중통일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당의 장기적인 집권능력을 제고하는 데 착안해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하고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인 뉴딜을 유지하며 엄격한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체계를 건전해야 합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통솔로 당의 재반 분야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 당내 적극성과 주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진작시키며 당의 자아종화, 자아개선, 자아혁신, 자아재고를 부단히 실현해 당이 시종 시대의 앞장에 서고 인민들의 옹호를 받으며 각종 풍랑과 시련을 이겨내는 생기 넘치는 막수주의 집권당으로 되게 하고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강력한 지도 핵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회의는 올 들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가는 당조항이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 인솔에 분발 진취하고 용감하게 분투하며 국내와 국제 두 대국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각종 외부 충격과 내부 곤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동력 신형화 구조 최적화의 발전 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 운영 과정의 어려운 도전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신심을 확고히 다지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각종 기회와 우세를 활용해 고품질 발전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올 하반기 경제사업을 잘 하려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며 새로운 발전 지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국내와 국제 두 대국을 더욱 잘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발전과 안전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신구 동력 전환을 가속화하며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반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전제하에 제때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추가 정책을 계획해 발표하며 역주기 조절 강도를 높이고 내수를 힘써 확대하며 공급을 최적화하고 민생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발전 동력을 증강하고 사회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우수하며 호전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주동함으로써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양호한 시작 국면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회의는 거시정책의 힘과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지출과 채권자금의 사용진척을 가속화하며 국가중대전략 실시 중점 분야 안전능력건설과 대규모 설비갱신과 소비품 신구교체 사업을 요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기층의 세 가지 보장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내야 합니다. 통화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시기적절하게 조정해 재정과 금융의 협력으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최적화해 시행해야 합니다. 회의는 국내 수요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군체의 소비 수요에 맞추어 양질의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소비 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대 기초시설 건설망 계획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산업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지능형 경제의 새로운 형태를 개발하고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 공략과 미래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신흥기간 산업을 적극 구축하며 전통 산업의 개조와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경쟁 환경을 마련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조례를 재정 실시하며 계속해 내부 간 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돈하고 기업 대금 체불 문제를 상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유자산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고 민영경제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며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국제경제무역과 호혜협력 공간을 확대하고 서비스무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무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대외투자관리제도와 해외종합서비스체계를 보완해 외자를 적극 유치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회의는 삼농사업을 뒤틀림없이 잘 추진하고 빈곤해탈 공약 성과를 계속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고표준의 농토건설, 운영, 관리보호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돼지 등 농축산물의 생산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입 증대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물자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에 힘쓰고 농업 생산을 잘 틀어지며 가을 곡물과 전년 식량 풍작을 쟁취해야 합니다. 회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민생 보장을 강화하고 중점 군체의 취업 지원 강도를 높이며 유연 취업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 인원의 권익 보장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노인과 아동 서비스 보장을 잘 틀어지고 계층별 분류별로 사회구조 재개를 건전해야 합니다.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삼북공정공약전을 잘 치르며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임무를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안전장벽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일괄 부채 해소 방안을 잘 실시하며 지방 중소금융기구 개혁의 리스크 해소, 감량 질적 향상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자용자 종합개혁을 심화하고 자본시장의 회복력과 자신감을 높여야 합니다. 각종 위험요소를 깊이 있게 조사 정돈하며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억제해야 합니다. 위험한 저수지, 강하천 제방, 산홍수와 지질재해 위험구역, 도시의 저지대와 침수취약 지점 등의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조사 정비를 강화하고 홍수방지 비상재해구조의 재반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해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교양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각급 지도관부들이 더 분발된 정신력으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중공조항이 7월 24일 종남회에서 당회 인사 좌담회를 열고 당면 경제정시와 하반기 경제사업과 관련해 민주당 파주항 전국공상업자 련합회 책임자 모소속 인사 대표들의 의견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중공장 습근평 총서기가 좌담회를 조지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하반기 경제사업을 잘 하려면 안정 속에서 발전을 모색하는 사업 총기조를 견제하고 재발전 이념을 완정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재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며 국내와 국제 두 대국을 독자를 총괄하고 개혁개방 심화를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구 생산력 전환을 다그쳐 추진하고 한층도 활성화된 재정정책과 적당히 완화된 화폐정책을 실시하고 재반 보유량 정책의 효과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제때 실무적이고 유용한 중량 정책을 계획 제정해야 합니다. 역조기 조절 강도를 강화하고 내수 확대, 공급 최적화를 강화하며 민생을 실속 있게 보장 개선하고 발전 동력을 증강하는 한편 사회 활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우수하며 더 좋은 방향을 따라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15차 5기는 전망 계획에 량완 시작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종공장 정촉 상무위원들인 리강, 왕혼영, 재기, 정설상이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리강 총리가 종공장의 위탁을 받고 상반기 경제사업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하반기 경제사업에 관련한 생각을 소개했습니다. 좌담회에서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주황주석 정근방, 중국 민주동맹 주황주석 정종래, 중국 민주건국회 주황주석 항명금, 중국 민주촉진회 주황주석 최달봉, 농공당 주황주석 하유, 치유공당 주황주석 장작군, 구삼학사 주황주석 무유화, 대만 민주자치동맹 주황주석 소휘, 전국 공상업자연합회 주석 고은룡, 무소속 인사 대표 소봉이 손하여 발언했습니다. 이들은 당면 경제 정세에 대한 종공장의 분석과 판단, 하반기 경제 사업에 대한 생각을 전적으로 찬동한다고 비하고 새 생산력을 육성하고 혁신 사슬과 산업 사슬 융합 발전을 촉진하고 스마트 경제 산업 응용 표준 제도 체계를 건전히 하며 경제 사회 문화 건설 합력을 일괄 발휘하고 종점 군체의 취업을 안정시키며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소비 확대 규칙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효과적 투자를 한층 더 확대하며 고수준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역조기 정책 강도를 확대하는 등 내용과 관련해 의견과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발언을 참답게 정취한 후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올 상반기 중공조항의 확관 용도 아래 각 지구 각 부문은 앞장서 힘을 쓰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국내외 위험 부담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는 압력을 이겨내고 전진하며 새로워지고 더 우수해지는 모습을 보였고 강대한 회복력과 활기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당면 우리나라 경제 운영도 일부 어려움과 도전에 봉착했다면서 반드시 자신심을 굳히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고품질 발전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거시적 정책의 효과성을 증강하는 한편 내수 예비 발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 추진, 전면적인 개혁 심화, 고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 강력하고 효과적인 민생 보장과 개선, 중점 분야 위험 부담의 지속적인 해소 등 업무를 중점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상반기 여러 민주당파 조항과 전국 공상업자연합회 무소속 인사들은 중공조항의 결척과 포치를 단호하게 관찰하고 주동적으로 국가 대국을 위해 봉사하며 경제사회 발전에 일부 중점 문제에 주목해 건의와 계책을 제기함으로써 당과 정부의 과학적인 결책에 중요한 참고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또 종공조항을 대표해 그들에게 진심 어린 사의를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여러 민주당파와 전국 공상업자연합회 무소속 인사들에 대해 세 가지 희망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당면 경제 정세에 대한 종공조항의 분석과 판단, 경제사업에 대한 결책과 포치, 사상과 행동을 통일시키고 발전에 자신감을 굳히며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과업을 실현하도록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직책을 다하고 조사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는 토대오에서 맞춤형 건의를 제출하여 경제의 안정적인 호전을 촉진하는 데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 광범위한 구성원과 련계 중인 민중들에 대한 사상 정치 인솔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그들의 당의 혁신 이론을 학습 터득하고 중국 공산당의 령도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정치적 인정, 사상적 인정, 리론적 인정, 정감적 인정을 부단히 증진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량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류국종, 리란걸, 하립봉, 장국청, 오종룡 그리고 중공장 공무원 관련 부문 책임자가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좌담회에 참석한 당외 인사들로는 또 소흥, 하보상, 왕광겸, 진박용, 주용신, 양진, 장은저, 방광화, 장빈 등이 있습니다.
0: 신하사가 7월 30일 장편통신 건군 100년의 분투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이 인민군대를 인솔해 강군, 흥군의 세상을 써내려가를 발송했습니다. 그는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의 실현에 착안해 신시대 당의 강군 목표 실현을 둘러싸고 강군의 위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강군의 노정을 인솔함으로써 국방과 군대 건설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켰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는 전면적인 정돈과 훈련, 단련을 거쳐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라는 근본적인 원칙과 제도가 더욱 확고해졌고 리상과 신념, 초심의 본색, 전통 작풍이 강력하게 회복됐으며 부대 군심과 사기, 정신적 면모, 정치 생태, 중대하고도 깊은 변화가 일어났고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는 전군 장병들의 신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확고해져 당의 기치 아래 강군을 위해 분투하려는 의지와 힘을 응집해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이 신시대에 제기한 강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 전진함으로써 강군과 흥군의 새로운 장을 잘 써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군대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습근평 강군 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신시대의 군사전략 방침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달으며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며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고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관철하며 직책과 사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혁명정신을 북돋우며 분투의 힘을 결집해 건군 100년 분투 목표의 실현을 위한 공약전을 전력으로 잘 치르고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다그쳐 건설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강력한 전략적 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중앙방송총국이 공동 제작한 사상 해설형 융합미디어 교류 프로그램 재승이 7월 30일부터 중앙방송총국 CCTV 종합채널에서 밤 8시에 첫 방송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고코 김홍아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 민병 무력을 합동 타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크 시아파 민병 무력인 인민동원 조직이 7월 29일 성명을 통해 이라크 여러 지역에 위치한 조직의 기지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군대의 공격을 받아 최소 20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조항사령부는 조금 전 미군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의 지지를 받은 이라크 목표를 타격했다고 비했습니다. 그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엇 때문에 이라크 민병 무력을 함께 타격했고 이번 행동에는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민동원조직은 이라크 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민병 조직으로서 여러 민병 무력을 재편성해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조직은 7월 29일 성명을 통해 초보적인 통계에 따르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습격 목표는 바그다드, 와시트, 바스라, 키르쿠크, 카르발라, 다얄라 등 주에 위치한 인민동원조직 본부가 포함됐고 많은 시설과 차량, 군사 장비들이 각이한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조항사령부는 7월 28일 SNN에 발표한 소식에서 타격 목표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지지를 받는 테러주의자들이고 그들은 미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습격하려 시도했다고 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습격은 지난 72시간 동안 이란 이슬람 수비대가 지휘한 30여 차례 무인기 습격에 대한 회답이라면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전투기는 이라크 동부 테러주의자들에게 속하는 후군과 무기시설 여러 곳을 타격했다고 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7월 27일 성명을 통해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방공부대가 이라크 방향에 쏜 사우디아라비아 경내 석유시설을 습격하려는 무인기 여러 대를 요격하고 파괴했다고 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국가방송국은 7월 29일 모 군사정보관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경내 목표를 습격한 타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관원은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리익을 목표로 한 모든 행동을 이란의 탓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심각한 오판이며 이는 해당 지역 정세에 대한 료해가 부족한 결과라고 비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를 사대로 발동한 침략성 습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동은 이라크 국가 주권과 영토 완장을 침범했고 유엔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미국과 해당 지역의 맹우들은 이번 습격이 소송한 위험과 후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7월 29일에 보도해서 이번 미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합동 습격에 관한 질문을 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타격 행동은 이라크 정부와의 조류를 거쳐 진행한 것이라면서 이란 대리인에 대해 더 경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국제관계 전문가 나돔 알리는 이번 합동 습격은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불거진 배경 속에서 진행한 극히 위험한 군사 순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대학 정치학 사바흐 셰수 교수는 이번 합동 습격은 안전 분야에서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협력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면서 당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방어적인 자세로부터 주동적인 다국 위협으로 전변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이라크 대학 무하마드 주블리 교수는 이란의 지지를 받은 민병 조직을 타격한 것은 주로 미국의 의지에서 비롯되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직접적인 참여로 하여 이 행동은 미군의 정례적인 반격 행동으로부터 이른바 지역 대리인에 대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위협 공동 대응으로 성격되었다고 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합동 습격은 이미 취약해진 이라크의 내부 균형을 심하게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블리 교수는 이라크 정부는 지역 대국 간의 각축에서 줄곧 균형을 유지하려고 시도해왔지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합동 타격은 이런 균형을 타파하고 이라크를 다시 미국과 이란 간의 대항이라는 끝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 대통령부는 7월 29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습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해당 행각은 이라크 조건에 대한 공공연한 침범이고 이라크 관변 안보 기구를 습격 목표로 삼는 것은 국제법 준칙과 유엔 헌장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 민병 무료 이슬람 저항 기구는 7월 29일에 성명에서 미국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라크 민병 무료 고귀자 행동도 이라크 영토를 침범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침통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셰후 교수는 앞으로 며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이란이 다방향 보복을 발동할 경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후속 대응을 준비했는지 궁금하다고 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긴장치를 격화시킬 의향이 없다고 비했습니다. 미국 악시오스 뉴스 사이트가 7월 29일을 보도한 데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대신 칼리브 벤 살레만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국 벤스 부대통령과의 회담회에서 이라크에 대한 타격 행동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동적으로 긴장치를 격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방위를 할 준비를 다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 민병 무력을 합동 타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정글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화염산 아래의 모 의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국제 유가 변동 위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다중 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길을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음의 번색, 전면적 의법지국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한비는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진다는 리치를 설명했습니다. 초나라에는 모든 마차가 묘문을 지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왕이 급히 태자를 부르는데 태자가 탄 마차가 묘문에 도착하자 집법관이 막아나섰습니다. 태자는 보왕의 령이라며 마차를 다그쳐 묘문을 넘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집법관은 태자의 말을 몽둥이로 때리고 차까지 부숴버렸습니다. 태자는 궁에 들어가 보왕들의 집법관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조왕은 법을 지키는 자는 나라의 충신인데 어찌 죽일 수 있겠나며 오히려 집법관의 자귀를 두 계급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태자에게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초왕이 법을 엄하게 집행했기에 초나라가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법 집행이 나라의 부강에 얼마나 큰 추진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후들이 패권을 다투던 전국 시기 서북 지구의 세력이 약한 진나라가 6개국을 통일하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상왕병법의 역할이 컸습니다.

0: 이때 한 사람이 헛일 삼아 한번 해보자며 나무 기둥을 메고 북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나무를 북문까지 옮겨놓자 상황은 약속한 대로 상급을 내주었습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조정을 믿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이런 처사가 있었기에 백성들은 범령이 반포된 후 기꺼이 따랐습니다. 나라는 항상 강한 것도 아니고 항상 약한 것도 아니다.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자가 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는 한비의 주장은 고대 입법과 법 개정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법치 건설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잠조물이 되고 있습니다.
1: 강진 선생님, 훌륭한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진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불변의 리치입니다. 그렇다면 신시대 우리는 전면적 의법 치국을 어떻게 보다 전면적으로 인식해야 할까요?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면적 의법 치국은 국가 관리의 한 차례 심각한 혁명이며 당의 집권 흥국, 인민의 행복과 안녕, 당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에 관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시한 법치 궤도에 따라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전략적 과업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전면적 의법 치국을 시종일관 견지해야 합니다. 전면적 의법 치국을 견지하는 중요성과 필요성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면에서 구현됩니다. 첫째, 역사적 견지에서 볼 때 전면적 의법 치국은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해 얻은 중요한 계시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10년 내 우리나라가 전면적 의법 치국 면에서 거둔 성과를 체계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총화했습니다. 보고는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전면적 의법 치국의 총체적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사법 체제 개혁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으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함으로써 법치 중국 건설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치가 국정 운영의 기본 방식이고 국가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중요한 기반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현실적 견지에서 보면 전면적 의법 치국은 우리나라 현실 사회 발전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로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막중한 과업,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는 객관적 수요의 직면에 우리는 반드시 전면적 의법 치국의 전략적 조치를 견지하고 법치 수단으로 사회 관계를 조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리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사회 역량을 총괄하며 사회 행위를 규범화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생기로 차넘치고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병어근인 습근팽이 저하는 정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음이 번색 전면적 의법지구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0: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0: 오늘은 화염산 아래의 모 의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리에 이르는 신강 지원의 길은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차 넘칩니다. 3년 동안 제11진 신강 지원 간부와 인재들은 사명을 짊어지고 민생 공정에 전력을 다해서부터 산업 협력에 정밀하게 힘을 쏟기까지 그리고 교육 의료의 팀 단위 지원으로부터 문화 융합의 세심한 보살핌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행동과 책임감으로 신강 지원의 답안을 써내려가면서 조국 대가족의 따뜻함을 신강 여러 민족 인민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최근 신강 돌판시 고창구 자터크로향 서광수학교 교실에서 아디라 알리무가 바른 자세로 칠판의 글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왼쪽 눈으로만 생활해야 했던 시력장애 소녀였습니다. 책을 볼 때면 얼굴을 그

0: 재판에 찾아온 모 의사들이 신강대지에서 감동적인 신강지원 이야기를 쏘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호남과 돌판 두 지역의 깊은 우정을 이어놓고 했습니다. 돌판에서 모 의사는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돌판 여러 민족 주민들이 모 주석의 고향에서 온 의사를 따뜻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2022년 94세의 위굴족 할머니가 심장 스탠드 시술을 받은 후 여러분들은 모 주석 고향에서 온 의사들이고 우리들을 돌보라고 당에서 보낸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모 의사라는 호칭이 널리 퍼졌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신강지원 호남성 모 의사 의료팀이 서강촌에서 무료 진료를 진행하다가 아디라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그녀의 각막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긴급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신강지원 호남성 전방지휘부는 신속히 아이얼 안과병원과 연락해 그녀를 각막이식 공익구조 프로젝트에 포함시켰습니다. 6월 29일 비행기를 타고 장사로 이동한 그녀는 7월 2일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교실에 앉아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칠판을 봅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조금 지난 뒤 또 다른 긴급구조가 돌판시 인민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돌판시민 주충광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신강지원 호남성 전문가이며 돌판시 인민병원 심장내과 주임인 장우가 팀을 이끌고 긴급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의사들은 완전히 막힌 주충광의 관상동맥을 소통하고 세 개의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입원부터 혈관 소통까지 걸린 시간은 9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주충광은 그들이 신속히 구조하지 않았더라면 5분에서 10분 안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모 의사 의료팀은 묵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팀은 200여 개의 신기술 신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지역의 많은 공백을 메웠고 또 모 의사 의료팀의 진료와 마음 치유 기층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4만 1천여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명의 작업실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과를 맡기 스승이 제자 가르치기 청년 골간 양성반 초청해드리고 파견해보내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지 의사들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수술 몇 차례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기술을 남기고 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호남성 제10진 의료인재 팀단위 신강지원팀장이며 돌판시 인민병원 원장인 진국동은 붉은 성류 모의사 브랜드를 구축하는 핵심은 소혈보다 조혈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방식 아래 현지 의사들은 빠르게 과의 핵심 골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강지원 전문가들은 1:1 수술 시범과 특별 훈련을 통해 최첨단 미세 침습 기술을 진정으로 현지에 정착시켰습니다. 동시에 신강지원 인력의 도움으로 병원은 4개의 국가급 센터와 일반 외과, 부인과 등 4개의 자치구급 중점 전문과를 설립했습니다. 1998년부터 호남성은 총 10차에 걸쳐 477명의 의료 전문가를 돌판에 파견했습니다. 상강강변에서 전산기술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모 의사들이 기술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가져갈 수 없는 의료팀을 남겨 호남과 돌판 의료 지원의 따뜻한 세상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이어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국제 유가 변동 위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다중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 변동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7월 들어 한때 40% 가까이 급등하며 두 달 만에 배럴당 $100를 다시 돌파했으나 이후 수일간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중동 정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석유 재고 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제 공급 전망이 현저한 영향을 받았고 유가 변동 위험 부담도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중동 정세가 예상 밖으로 번지면서 원유 공급 압박이 심화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미군은 7월 상순 이란에 대한 전쟁을 재개하여 13일 연속 이란을 공습했고 이에 이란이 중동 지역 내 다수 미군 목표물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하루에 수송되던 원유는 7월 초 800만 배럴 이상에서 최근 며칠 사이 200만 배럴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멘 후티 무력이 최근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공격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 항로를 호르무즈 해협 대체 수출로로 활용하는데 따른 위험 부담이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국제시장 봉사기구인 케플러 회사 데이터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상 원유 수출은 4월과 5월에 모두 서부 얀부항을 통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만대부 해협을 거쳐 수출되었으나 이 비중은 6월과 7월에 각각 92%, 78%로 감소했습니다. 영국 보르텍사 자문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7월 23일 만대부 해협을 통과한 대형 유조선은 10척에 불과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17척이었습니다. 이 밖에 저장 능력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이전에 증산에 나섰던 해만 국가들이 다시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공급 차질이 한 달 더 길어질 때마다 배럴당 유가가 $7에서 $8씩 상승할 것이고 위험 부담 프리미엄 상승까지 더해지면 수요가 더 위축되지 않는 한 올 여름이 끝날 무렵 원유 가격은 배럴당 $120를 계속 웃돌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또한 정제유 공급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러시아 영토 깊숙이 침투하여 러시아 정유소를 겨냥한 정밀 타격을 점점 더 빈번하게 감행함에 따라 러시아 내 휘발유와 경유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했고 그 결과 석유 제품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알렉산드르 노바크 부총리는 최근 국내 연료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7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휘발유 수출 제한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25일 가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함으로써 이란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간의 이례적인 연동 조짐을 보여주면서 외부의 우려를 가중시켰습니다. 유럽 대형 정유사인 네프솔의 최고 경영자 이마스는 두 전쟁이 겹치면서 디젤과 항공유 공급이 비정상적으로 긴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글로벌 석유 재고가 뚜렷이 감소하여 공급 충격에 대응할 완충의 여력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서가 6월 발표한 월간 보고에 따르면 경제협력발전기구 국가들의 석유 비축량이 3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3월 이후 미국은 전략 석유 비축유를 1억 배럴 이상 방출했습니다. 현재 비축량은 198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상업용 원유 재고 역시 최저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란 전쟁 발발 초기 다수 국가들이 전략 석유 비축을 방출하고 원유 수입 수요를 주동적으로 줄임으로써 국제 에너지 공급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국제 유가 상승폭이 시장 예상보다 낮았지만 이 같은 완충 기제는 새로운 공급 충격에는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클레이즈 은행의 석유 분석가 아말프리트 싱은 석유 재고가 최근 몇 년간의 저점에 있고 전략 석유 비축 방출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 에너지 가격에 상당한 상승 위험 부담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국적 에너지 대기업 토탈에너지의 최고 경영자 파트리크 푸야네는 에너지 공급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하며 이는 상례가 되어 유가의 큰 폭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라디오의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혼자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으세요? 혼자 여행을 하면 나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시장통에서는 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남들의 기대와 세상의 속도, 주변의 참견에 둘러싸여 있으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혼자 낯선 곳에 서야 비로소 세상에 소음이 꺼지고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나의 진짜 목소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지지대에 묶여 온실에서만 자란 나무는 결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늘 누군가에게 묻고 기대다 보면 혼자 결정하고 책임지는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혼자 여행을 떠나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혼자 여행을 떠나면 묵은 이름표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 어느 회사의 직급. 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역할의 이름표를 단 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혼자 떠나는 여행은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익숙한 역할을 내려놓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가볍게 숨쉬게 합니다. 혼자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예쁜 풍경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는 일만이 아닙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일상에서 벗어나 낯설지만 가장 온전한 나를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변강의 교육 일선에서 공산당원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 길림성 연결시 북산소학교 당 총지석이 강유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갈택 이어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호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개수가요.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종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종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봉산당의 용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위이자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입니다. 당 조직이 용도하는 자치, 법치, 독치가 결합된 도농 기층 관리 체계를 서둘러 완비하고 당의 용도를 사회 거버넌스의 전 과정에 관철시키고 당의 정치적 용도력, 사상적 선도력, 대중 조직력, 사회 호소력을 향상시켜 진정으로 당의 리론적 우위, 정치적 우위, 조직적 우위, 제도적 우위, 대중과 밀접히 연계하는 우위를 사회 거버넌스의 강대한 효과성으로 조난시켜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사회 거버넌스 사업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정기적으로 형세를 분석하고 연구 판단하며 중점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법위원회는 주도와 총괄, 통일적인 협동과 조율, 독촉 처리와 구체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련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평안 사회를 건설하는 량완 국면을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기층 당 조직은 전투 보류 역할을 발휘하여 지역을 통합하고 지역 내에서 협동하며 공동으로 건설하고 공동으로 향유하는 새로운 사업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이민

0: 민의 소망을 끊임없이 충족시키는 것은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고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를 실현하는 가치의 귀속입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인민 대중의 이익을 업무의 첫 자리에 놓으며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중의 염원과 사정을 파악하는 상시와 기재를 추진하며 인민 대중이 가장 관심하고 그들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이익 문제를 힘써 해결하며 공공소비스의 균등화, 량질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인민 대중이 사회 거버넌스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인민 대중이 사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제도화 경로를 원활해하고 대중을 조직하고 대중을 동원하는 기재를 혁신하며 대중에 의거하여 대중의 신변에 나타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민 대중이 사회 거버넌스의 가장 광범한 참여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대중의 만족도를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성이 강한 사회 거버넌스 실적 평가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사회 거버넌스 실적 평가에서 대중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 평가의 표결기를 진정으로 대중의 손에 쥐어줌으로써 인민 대중이 사회 거버넌스의 최종 평론가로 되게 해야 합니다.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의 운용을 견지해야 합니다. 법치는 사회 거버넌스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며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법치 요구를 사회 거버넌스의 여러 층차, 재반 분야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과학적인 립법을 추진하고 지방 립법권을 충분하게 잘 활용하며 립법의 범위를 정확히 찾아내고 대중의 일상생활과 관계되고 특색적이며 실효가 있는 사회 거버넌스에 관한 법률 및 법규를 제정하여 량법으로 선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엄격한 법 집행을 추진하고 대중의 실질적인 이익과 관계되는 종종 분야에 대한 집법 강도를 높이며 집법 자유 재량권을 규범화하고 집법의 질, 효율, 공신력을 향상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법을 추진하고 사법 활동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며 당사자가 소송을 취하한 사건의 비율과 대중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인민 대중이 신변에 공평과 정의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민적인 준법을 추진하고 도농을 포괄하는 법률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국민 법치 소양 향상 행동의 실시를 추진하고 법 집행자에 의한 법률 보급이라는 법률 보급 책임제를 실시하며 조민의 법치 관념을 증강시켜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문제에 부딪히면 법률을 참조하며 법률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모순을 해소하는 량완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는 자각적으로 앞장서서 법을 존중하고 법을 배우고 법을 지키고 법을 활용하며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을 잘 활용하여 모순을 해소하고 안정을 수호하며 사회 거버넌스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기층과 기반을 튼튼히 다져 나가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사회 거버넌스 사업의 가장 튼튼한 용량은 기층에 있고 가장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도 기층에 있으므로 반드시 기층을 틀어주고 기반을 다시는 것을 장원한 계획과 근본 지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층과 기반을 중점적으로 틀어주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사회관리와 서비스의 중심이 기층으로 이전되도록 추진하여 보다 많은 자원, 서비스, 관리를 기층으로 편중시켜야 합니다. 지역사회관리와 서비스 기재를 완비하고 네트워크화 관리, 정밀화 서비스, 정보화 지원을 제공하는 기층관리 플랫폼을 보완하며 기층종합관리센터 규범화 건설을 추진하여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운영이 원활하며 대중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기층 간부 대우 건설을 강화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모순을 해소하며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기층 간부들의 능력을 증강시킴으로써 사회 거버넌스의 재반 조치들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완비되며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협동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제도와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 요구 반영, 모순 해소 등 방면에서의 자원봉사자의 독특한 우위를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업종협회와 상위 단건설 사업관리 체제를 한층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종협회와 상위 개혁 심화와 형태 전환 및 발전을 추진하며 업종협회와 상위가 사회 거버넌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사회조직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조직 육성 및 지원 기제를 보완하며 사회조직에 대한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조직의 질서적인 참여를 확대하며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 및 사회 공신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척에는 전망교회에게 옹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네, 길림성 도문시 월청진 수구천은 도문시 서남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맑은 샘물이 넓게 펼쳐진 논을 적시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이 마을은 토지를 통합하여 유기농 쌀 생산에 주력해왔으며 2021년에는 유기농 쌀 재배와 가공 인증을 획득해 월청수향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창출했습니다. 네, 저희 마을은 경작지가 제한적이고 시장 규모와 판로가 취약해 촌 집단 경제 성장세가 도됐습니다. 수구천 당지보석이 최경남은 당시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변 마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립봉촌은 축산업에서 사료 비용이 높고 분변 처리의 어려움을 겪었고 걸만촌은 재배 기술 기반은 갖췄으나 브랜드와 시장 지지가 부족했습니다. 각 마을의 소규모, 분산형 발전 방식은 현대 농업의 규모화와 시장화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월청진 당위원회에서는 월흥 병경촌 당 건설 사업 연석회의라는 협의 기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구천을 핵심으로 걸만촌, 립봉촌, 유기촌 등 주변 마을이 연합한 중심촌 당위원회 기능적 연합건설 조직이 구성됐습니다. 월천진 당위원회 총괄 조정 아래 연합건설 촌 당조직에서는 함께 계획을 세워 재배기지 연합건설, 가공체계 연합건설, 순환모시

고부가가치를 지닌 바람이로 탈바꿈됩니다. 이 물량은 솔맞이 선물 세트 주문으로 북경 상해의 해남 등지로 발송됩니다. 이러한 브랜드 가치의 배후에는 재배 단계의 통합과 고도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월청진 당위원회에서는 걸만청과 수구천의 토지 사원을 총괄 조정하여 지능화 재배 플러스 브랜드 육성이 이중으로 추진되는 식량 산업 군체를 형성했습니다. 걸만천은 중국농업과학원의 기술 지원에 힘입어 과학 재배 시범구를 건설하여 단위당 수확고를 크게 높였고, 수구천은 브랜드와 가공 기술의 우세를 발휘하여 당지보 플러스 농가 플러스 계약 재배 농업 모식으로 가공과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월청진 당건설사업 책임자 도가의 소개에 따르면 기술 공동 연구, 산업 소통, 판로 공유, 인재 공동 육성을 통해 두 마을이 99가구 249명의 전민을 이끌어 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2만 9천 원에 달하게 되었으며, 과거 방치되었던 토지는 이제 황금 땅으로 변신했습니다. 네, 산업 고려의 연장은 자원의 순환 이용을 실현했고, 립봉촌의 축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짚을 태워 환경이 오염되었고 외부에서 사료를 구매하면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립봉촌 당지부석이 리룡학은 축사 앞에 쌓인 짚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립봉촌은 연변황소, 흑염소, 닭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연합건설마을에서 짚을 공급받아 고품질 사료로 가공하니 네, 비용이 절감되고 고기와 달걀의 품질도 더 좋아졌습니다. 네, 2025년 한 해 동안 4개 마을은 도합 585톤의 짚을 소화하여 벼 소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축산 농가의 사료 비용도 낮췄습니다. 네, 아울러 립봉촌은 가축 분변 요기 비료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연간 200여 톤의 요기 비료를 생산하며 연합건설 마을의 논에 공급함으로써 화학비료 사용량을 10% 줄였고, 축산업 탄소 배출 감소, 재배업 녹색 발전, 다수확 수입 제고라는 생태적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네, 한편 요기천의 태양광 발전소는 효율적인 가동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자체 수요를 충족시킨 후 주변 마을에도 공급되어 청정 에너지 모식으로 향촌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기천 자체의 작약 꽃밭, 걸만천의 캠핑카 야영지, 수구천의 벼 전시관, 립봉천의 련못 등을 연결해 문화 관광 융합을 도모하며 다각적인 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의 연결고리가 자리 잡히자 경제적 효익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수구천 당지부석이 최경남은 자원 통합을 통해 비용은 분담하고 리익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수구천의 입살 가공 공장은 확장된 재배 기지와 브랜드 효과로 연간 매출이 90만 원을 돌파했고, 연합건설 전자상거래 운영 중심은 두 명의 현지 생방송 운영자와 계약해 온라인으로 약 3만 근의 입사를 판매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2025년 말까지 연합건설에 참여한 네 마을의 촌 집단 수입은 누계로 708만 9,200원 증가했습니다. 네, 농업과 관광의 융합 열기 또한 촌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수구천은 요기농 벼문화 체험관과 벼 DIY 수공예 체험관을 운영하며 벼 탈고, 요기농 쌀 가공, 막걸리 제조, 체험 학습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걸만촌은 2헥타르의 고표준 농지를 벼 옥수수 고수학 체험 기지로 조성했습니다. 2025년 네 마을은 연인수로 15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고, 교낙을 통한 수입은 10만 원 이상에 달했습니다. 네, 더 기쁜 변화는 주민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을에는 애지로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려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흑민들이 정착하려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하는 젊은이들도 생기고 마을의 발전 전망을 보고 이사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농사일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아 소득을 늘리니 마음이 안정되어 정착하려는 의사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네, 리룡학 서기가 감회 깊게 전했습니다. 산업이 번성함에 따라 내 마을에는 인구 류입과 임제 집중이라는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월청진의 실천은 혁신적인 탕건설 연합기제를 통해 행정구역 간의 장벽을 허물고 산업 요소의 최적화 배치와 심층적 융합을 추진함으로써 내생 동력을 효과적으로 살려냈습니다. 이를 통해 분산되고 약소했던 상태에서 연동하며 함께 강해지는 상태로의 전환이 가능함을 보여줬습니다. 재배, 가공, 축산, 생태, 문화, 관광을 하나로 잇는 이 공동 번영의 고리는 단순한 산업 연계를 넘어 조직 기반 강화의 연결고리이자 병강 주민의 부유로 이어지는 고리입니다. 도문 강변에서 펼쳐진 흥변 부민의 장에 생동감 있는 한 획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변강의 교육 일선에서 공산당원의 사명을 실천하는 길림성 영길시 북산소학교 당총지 강위하석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교정을 비추고 학생들의 책을 읽는 소리가 랑랑하게 교정에 울려 퍼질 때면 영길시 북산소학교 당총지석이 강위화는 교원들과 함께 하루의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세부 사항들을 토론하며 업무를 시작합니다. 29년간 강위화는 교단이 두려웠던 새내기 교원에서 한 교육 집단을 이끄는 책임자로 성장했으며 평강 교육 일터에서 공산당원으로의 초심을 잊지 않고 덕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자의 사명을 충실히 실천했습니다. 최근 그는 길림성 우수 공산당원과 우수 당삽 종사자, 선진기층 당조직 평리에서 길림성 우수 공산당원의 영예를 따냈습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집 근처에서 수준 높은 교육과 균형 잡힌 교육 자원을 향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강위화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입니다. 2024년 6월 그의 주도하에 지역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북산소학교 교육집단이 설립됐으며 2025년 4월 집단의 최적화와 확장 승격을 완성하면서 지역 내 7개 소학교를 통합하고 178개 학급, 400여 명 교원과 8천여 명 학생을 아우르는 교육망을 구축했습니다. 네, 학교 간의 소통의 벽을 허물고 교육 자원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그는 본교 총괄, 분교 실시, 부문 연동이라는 일체화 관리 모식을 구축하고 교원의 량방향 이동과 단계별 양성, 상호 지원 체계를 통해 우수한 교원 대우와 선진적인 교수 방법, 고품질 강의가 전 지역에서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네, 그는 단연간 교육 연구 일선에서 교원 대화를 이끌고 100여 차례에 달하는 학교 간 교류와 향촌 학교 지원 활동을 조직했으며 집단 연합 교수 연구, 당원 시범 수업, 스승과 제자 간 연구 토론 등 활동을 100여 차례 전개하고 13개 정품 특색 수업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의 인솔하에 북산소학교 교육 집단의 교육 수준은 꾸준히 상승했고 향진에 취약한 학교, 민족 특색 학교의 우수한 교육 이념과 교학 방식을 전달함으로써 한 학교 우수에서 전 지역 우수를 이뤄냈습니다. 네, 학교는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를 위해 인재를 육성.

중대한 사명을 짊어졌으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주요 진지입니다. 강요하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여러 민족 사생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특색 수업 개설을 제안했습니다. 교원, 학생, 수업 내용 세 가지 요소를 둘러싸고 북산수학교, 성류시 작은 수업을 내오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교양을 오문, 도덕과 법치, 미술, 음악 등 여러 학과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네, 아울러 홍성류 중대를 꾸려 종교에서 성류꽃 피는 시설, 성류시와 함께하는 중화민족 문화학습 등 일련의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여러 민족의 무형문화유산을 교양 내용으로 삼고 부단히 보완하며 교양 경로를 넓히고 문화를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아름다움으로 학생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학습하고 탐구하며 다양한 탐지를 접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어려서부터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사상적 기반을 다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의 노력하에 북산수학교 교육집단은 길림성 민족단결 선진집단으로 병이되었고 그가 연변의 민족 특색을 토대로 만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교양 데이터베이스와 교수 경험은 국가급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었습니다. 네, 강유화는 2015년부터 북산수학교 사생들을 인솔하여 홍색 자원을 잘 이용하고 홍색 전통을 잘 발행하며 홍색 유전자를 잘 계승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당사 이야기 100강은 북산수학교 특색 수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는 또 혁신적으로 100명의 영웅인물 선정활동, 학부모 대강당 등 활동을 조직했으며 광범한 교원들을 통해 홍색 대강당 등 다양한 홍색 교양 플랫폼을 만들고 장정정신, 종강산 정신 등 전문 수업을 조직했습니다. 네, 그는 실천과 체험을 통해 더 나은 교양 효과를 얻는 것을 중시했는데 교정에 180평방미터에 달하는 홍색 실천 기지를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연변 박물관, 태흥 홍색 마을, 로병사의 집 등 자원을 활용해 정밀한 홍색 체험 학습 로선을 설계함으로써 학생들이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고 홍색 이야기 경청을 통해 조국을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했습니다. 학교의 당 총지석으로서 강유화는 정치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당 조직의 정치 기능과 조직 기능 강화에 앞장섰으며 정치 이론 학습을 교육의 제반 과정에 통합시키고 직접 8가지 특색 수업과 도덕 교육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예, 또한 당지부 연합 건설, 당원 선행 등 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해 당원들이 신분을 드러내고 모범을 보이며 선봉 역할을 잘 발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네, 강유화는 병강의 교육 일선에서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를 위해 인재를 육성하는 사명을 견지하면서 연변의 교육개혁과 발전에 힘썼으며 선화여 전국교육부문 선진사업일꾼, 전국 5일 여성 기순병, 길림의 훌륭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민족단결의 별 등 묵직한 영예들을 받아 안았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다할 갈 못해 말 이을 이 고기 삽을 어 갈태 이어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못에 물을 말려 고기를 잡다, 눈앞의 리익만 보고 장래를 생각하지 않다,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남김없이 긁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네, 기원전 636년 진나라의 공자 종리가 진나라에 돌아와 즉위를 하니 바로 진문공입니다. 당시 조, 유, 진, 제, 정 등 제후국들은 모두 강대한 초나라를 지지하고 송나라만이 초나라가 아니라 진나라를 지지했습니다. 초나라 유왕이 이를 괘씸하게 여겨 대장군 자옥에게 군사를 줘 송나라 도읍인 상구를 포위하게 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조나라 군사의 공격을 받게 된 송성왕이 진문공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송나라의 긴급 구원 요청을 받은 진문공은 즉시 외숙부인 호운을 불러 대책을 토론했습니다. 호운은 송나라를 구하는 것이 진나라의 국위를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며 즉시 군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진문공이 물었습니다. 조나라의 군사력이 우리 진나라를 압도하니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있겠습니까? 호는 레이를 따지는 사람은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싸움에 능한 사람은 기만 전술도 마다하지 않으니 기만 전술을 쓰미 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문공은 호운이 내놓은 대책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나라의 군사는 수적으로나 실력적으로 조나라 군대와 비교할 바가 못되기 때문입니다. 진문공은 조정 대신인 옹계를 불러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옹계는 호운의 계책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기를 잡으려고 못의 물을 다 말려버린다면 못에 있는 고기를 다 잡을 수는 있겠지요. 허나 이후에는 이 못에서 도는 고기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산짐승을 잡으려고 산에 불을 놓아 수림을 다 불태워 없앴다면 많은 산짐승을 잡을 수는 있겠으나 그 이듬해부터는 잡을 짐승이 더는 없을 겁니다. 기만 전술은 간혹 사용할 수 있겠으나 자주 사용하게 되면 그 효력을 잃게 될 거리오니 장구지책이 아닌 줄로 압니다. 네, 호는 옹계 말이 가당치 않다고 여기고 귀뚱으로 들었습니다. 당시 여러 제후국 간의 관계로 볼 때 진나라와 초나라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진문공은 호원의 손을 들어주었고 양국 간에는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강대한 초나라 군대와 맞서 호원은 적군의 예봉을 피하면서 지혜로운 계책을 써서 오록을 점령했으며 3월에는 조나라의 도읍까지 손에 넣으니 초나라 군대는 송나라에서 절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0: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0: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도려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0: 재밌는데요?
1: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0: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1: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0: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1: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0: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1: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의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0: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1: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0: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1: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0: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한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1: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0: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1: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0: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3: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흔히 구할 수 있는 상추가 장 건강 개선은 물론이고 눈의 피로 완화와 수면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상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과 독소의 배출을 도와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네, 특히 장에 쌓인 독소는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상추는 장 건강과 함께 피부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식재료로 평가됩니다. 네, 눈 건강의 이론 성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상추에 풍부한 비타민 A는 망막세포의 기능 유지와 야맹증 예방에 관여하며 루테인은 황반을 보호하고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얘는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등 전자기기 화면을 자주 보는 현대인에게 특히 필요한 성분으로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 저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상추는 또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줄기를 자를 때 나오는 유백색 진액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진정 성분이 들어있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추에는 비타민 B1, C, 칼슘, 철분, 엽산,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혈액순환과 뼈 건강, 면역력 유지에 이롭고 특히 철분과 엽산은 빈혈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게 권장되는 영양소로 꼽힙니다. 또 수분 함량이 높고 열량과 탄수화물 비율이 낮아 체중 관리나 식이 조절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아주 적합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용입니다. 7월 25일 유네스코 제48회 세계유산대회에서 경덕진 수공도자기업 유조원이 세계유산명록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우리나라 61번째 세계유산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고대 대외상업무역거래에서 비단, 차입, 도자기 3대 문화단체가 세계유산 분야에서 완전하게 구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경덕진 수공도자기업 유조원의 완전성과 진실성을 인정하면서 경덕진 수공도자기업 유조원은 10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세계 도자기 제조 기술, 예술에 대한 경덕진 수공도자기업의 융합과 혁신을 보여주었고 도자기 발전 면에서 인류 가치관의 중요한 교류를 구현했다며 경덕진 수공도자기업 유조원은 13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세계 도자기 제조 공예 기술과 예술, 산업 조직 모식, 혁신의 걸출한 대표, 독특한 본보기라고 인정했습니다. 도자기는 중국의 보물이자 중화문명의 중요한 명함장입니다. 도자기 제조 기술은 중국 고대의 독특한 발명이고 경덕진은 중국 고대 도자기 제조 기술의 집대성입니다. 경덕진 프로젝트 신청 서류 편찬팀 책임자 위청의 소개에 의하면 경덕진은 세계 도자기업의 발전을 이끌었고 세계인민의 생활습관과 미적 감각을 영향시켰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성공은 대표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경덕진과 약 50km 떨어진 불량현 고령자토광 유적지에는 여전히 수백 년 전 대규모로 고령토를 채굴하고 가공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87년부터 불량현 요리현 고령촌 촌민 왕화봉 일가는 3대가 대를 이어 옛길을 순찰하고 고대 유적을 수호하며 관광객들에게 고령토가 세계 도자기 제도 점토의 통칭으로 된 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46세의 왕화봉은 이곳에 태어난 자체가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년래 경덕진시 도자기업 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지방성 법규가 잇따라 출범하면서 전반 도시에 분포된 유조원을 체계적으로 보호받게 했습니다. 경덕진 옛거리를 거닐면 역사 지도에 기재된 골목으로 구성된 도로망 구조와 공간 특징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당면 경덕진은 C급 이상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 3248명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급 전승인 15명, 성급 전승인 7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년, 중년, 청년이 질서있게 연결된 전승팀은 천년의 도자기 도시를 대를 이어 전승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수공 제작 체험, 정품 연합 과정을 개설하던 데로부터 첨단 디지털 예술 측정과 가상현실 체험을 내놓는 데까지 경덕진은 정적인 문화유산을 닿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몰입식 소비 환경으로 전환시켰으며 2025년 연인수로 3,950만 명이 넘는 국내 관광객을 접대했습니다. 북경 중축선, 서하릉, 경덕진 하나하나의 문화유적들이 세계문화유산의 대가정에 가입하게 되면서 신시대 중국이 보다 더 강력한 보호, 체계적인 전승, 전면적인 구현으로 중화민족의 문화 보물을 잘 지키고 인류 문명 발전에 대한 동방대국의 기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92부 무엇 때문에 반드시 한 나라 두 제도 방침을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동 중국 순서에서는 2025년 감동 중국 수상자 호건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장사 서간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당산 대지진 후 묵묵히 고향을 건설하는 진생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첫 순서로 24 당도해보고 학습보던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92부 무엇 때문에 반드시 한나라 두제도 방침을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박민걸 아나운서입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한나라 두 제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창조이며 향항 오문이 조국의 품에 돌아온 후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적 배치로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대한 논술과 선언은 한나라 두 제도 방침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찰할 때 관한 중대한 이론과 실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답하였으며 신시대에서 한나라 두 제도의 실천을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적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향항 오문의 기본법에 따르면 향항 오문이 조국에 귀환된 후 50년간 기존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 방식을 유지합니다. 귀환된 후 향항 오문에서 실천한 한나라 두 제도는 세계적으로 공인하는 성공을 이룩했습니다. 한시기 동안에는 각종 복잡한 내외적 요소의 영향으로 주왕 정부를 반대하고 향항을 교란하는 세력이 창궐해지고 제멋대로 한나라 두 제도 원칙의 최저선에 도전하였으며 2019년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풍파로 하여 향항은 한때 더욱 존엄한 국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남짓한 시간 동안 조항에서는 일련의 표본 동치의 중대한 조치를 취하여 향항 정세가 혼란하던 대로부터 안정하기까지의 중대한 전환을 실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향항 사회에서는 한나라 두 제도 방침을 계속 실시하는가 안 하는가 그리고 향항의 전도와 운명은 어떠한가에 고도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2022년 7월 1일 향항 조국 귀환 25주년 경축대회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한 뒤 습금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반드시 한나라 두 제도 방침을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한다고 국내외에 정중하게 선포하고 향항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장기적인 안정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답하였는 바 이는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 중대한 선언은 한나라 두 제도 실천에 역사적 좌표를 정하고 한나라 두 제도 실천에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한나라 두 제도 실천에 튼튼한 기반을 다짐으로써 한나라 두 제도 사업에 대한 향항 오문 동포들을 포함한 전국인민과 국제사회의 신심과 결심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한나라 두 제도는 실천의 반복적인 검증을 거쳐 각 측의 리익에 부합되고 상생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서 강대한 생명력과 거대한 우월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 어떤 변화할 이유도 없이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고 기필코 갈수록 안정되고 좋아질 것입니다. 첫째, 한나라 두 제도는 국가와 민족의 근본 리익에 부합되며 14억이 넘는 조국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향항 오문이 조국에 귀환된 후 다시 국정운영 체계에 편입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웅대한 로정에 융합되어 조국을 위해

0: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쾌속적인 발전의 기적을 창조하는 데 대체할 수 없는 공헌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은 그 수혜자입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한나라 두 제도는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둘째, 한나라 두 제도는 향한과 오문의 근본 리익에 보합되며 향한과 오문 주민들의 한결같은 옹호를 받고 있습니다. 귀환된 후 향한 경제가 줄기차게 발전하고 국제금융, 해상운수, 무역의 중심 지위가 확고해졌으며 혁신과학기술 산업이 신속히 발전하기 시작하고 자유와 개방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경영환경이 세계 인류이고 일반법을 포함한 기존 법률이 유지되었으며 재반 사회사업이 전면적으로 진보되고 사회의 전 국면이 총체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오문의 경제, 사회, 정치 등 각 분야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재반사업에서 거적적인 진보를 일으켰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한나라 두 제도는 향항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고 주민들의 근본 리익과 복지를 보장하는 데 유리하며 향항과 오문은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입니다. 셋째, 한나라 두 제도는 국제사회의 리익에 부합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찬상을 받았습니다. 향한과 오문이 귀환된 후 각국의 투자자와 전문 인사들은 계속하여 향한과 오문에서 투자 경영하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한과 오문을 통해 내륙 시장에 진입해 경영 범위와 그 규모를 확대하였기에 한나라 두 제도의 실천의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평화적 방식으로 역사적으로 내려온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며 국제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내려온 현안과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방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나라 두 제도, 향항인에 의한 향항관리, 오문인에 의한 오문관리, 고도자치의 방침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고 확고부동하게 관철해야 합니다. 법에 의한 향항과 오문 관리를 견지하고 한나라 두 제도 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조항의 전면적인 관치권과 특별행정구의 고도자치권의 통일을 보장하는 것을 견지하고 애국자에 의한 향항관리, 애국자에 의한 오문관리를 견지하며 행정장관과 특별행정구 정부의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지지하고 향항과 오문의 경제발전, 민생개선, 그리고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심층적인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해야 합니다. 향항과 오문의 우세와 특징을 발휘시키고 향항의 국제금융, 해상운수, 무역의 중심 지위를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며 국제혁신과학기술센터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오문 경제의 적당한 다원화 발전을 촉진하고 세계 관광 레저센터, 중국과 포르투갈어권 국가 간의 상품 무역 협력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향항 오문과 각국, 각 지역 간의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밀접한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향항 오문이 국가 발전의 대국에 더욱 잘 융합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한나라 두 제도를 지지하는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 통일 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조항 정부를 반대하고 향항을 교란하고 오문을 교란하는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향항 사무와 오문 사무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을 철저히 방지하고 단호히 억제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잎.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감동 중국. 오늘은 2025년 감동 중국 수상자 허건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7월 14일 감동 중국 2025년 연도 인물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포화 잠수 분야의 걸출한 대표이며 교통운수부 상해인양구 구조인양공중선대 잠수팀 팀장인 허건이 수상했습니다.

0: 시상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사를 잇고 과거와 미래를 이었습니다. 잠수는 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구려움을 받쳐 올리기 위함입니다. 출정은 정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한기로 생명의 존엄을 부여했습니다. 욕향하고 출정하고 위험을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은 바로 심해 속으로 비춘 빛, 희망을 조금씩 인간 시상으로 건드려 올렸습니다. 조직위원회가 호건에게 수상한 시상사는 그가 심해를 깊이 파고들며 위험을 향해 욕향하는 직업 초심과 순간 품격을 정확히 해석했습니다. 포화 잠수는 주로 특정 환경을 통해 잠수원의 체내에 각 조직에 용해된 불활성 기체가 완전히 포화된 상태에 이르게 하여 깊은 수심에서 잠시간 정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는 것으로 인류가 해양 공간과 생명 극한에 도달하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잠수 사업 초창기 포화 잠수 기술은 거의 공백이었고 포화 잠수 작업은 마치 인조 위성을 우주로 올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포화 잠수 기술 장벽을 허물기 위해 우리나라는 전업기술 연구 공격팀을 구성해 자주적으로 연구하고 모집했습니다. 2006년 상해 인양국은 남해 해역에서 파이프라인 긴급 수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주적으로 개발한 200m 포화 잠수 기술과 장비를 처음으로 적용해 우리나라 잠수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포화 잠수 임무를 막 접한 지 얼마 되지 않던 허건은 자원에 나서 다른 5명 잠수원들과 함께 우리나라 첫 번째 포화 잠수 작업팀을 결성했습니다. 최종 작업팀은 잠수 임무 28일을 수행하고 고압 환경에서 390시간 생활했으며 심해에서 126시간 작업했고 작업 수심은 103.5m에 달했습니다. 작업팀은 모든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 중국 포화 잠수 작업에 0의 돌파를 실현했고 우리나라는 200m 포화 잠수 작업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124m를 돌파하고 2013년 잠수 깊이는 198m에 달했으며 2014년에는 300m를 돌파하고 2025년 상반기에는 남중국 해에서 500m 대심도 포화 잠수 장비 수중 실험을 완성했습니다. 허건과 그의 팀이 끊임없이 깊이 기록을 갱신해온 배후에는 생리적, 심리적 한계에 대한 수많은 도전이 깃들어 있고 중국 구조 조종사들이 심해로 나아가는 국가난 발자취를 증명했습니다. 구모 인양 잠수원은 지구상에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직업 중의 하나이며 허건에게 있어서 깊고 고유한 심해는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생사를 건 전쟁터입니다. 2018년 10월 28일 중경시 만주구 한 버스가 장강 제2대교에 이르렀을 때 한 대의 송용차와 충돌한 후 랑간을 뚫고 장강으로 추락했으며 차에 타고 있던 15명 승객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허건은 팀을 이끌고 가장 먼저 구조 현장으로 달려가 긴급 구조와 인양 임무에 투입했습니다. 버스가 수심 70m가 넘는 강바닥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기 잠수로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위험도가 높은 헬륨 산소, 고압가스 표면 잠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험 상황을 막기 위해 허건은 끝까지 갑판우를 지키며 매번 잠수를 지시하고 매번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결국 허건은 잠수팀을 이끌고 현장의 복잡한 숨은 기상 조건, 높은 조사 수색 난이도, 조난 차량의 불안정한 상태 등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86시간 연속 작업으로 7명의 조난자 시신을 수색해내 인양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떨어진 손톱만한 크기의 블랙박스를 찾아내 사고 진상을 구명했습니다. 또한 강에 추락한 버스 전체를 성공적으로 인양했습니다. 2020년 8월 20일 3,000톤이 넘는 이소옥탄을 싣고 있던 룡경 1호가 장강구에서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소옥탄은 매우 쉽게 휘발되고 연소 폭발할 수 있으며 증기가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그 어떤 정전기나 금속 충돌도 큰 재앙을 빚을 수 있습니다. 때마침 태풍 마이삭이 다가오고 있어 선박에 가득 실린 위험 화학물질은 전체 해역은 물론 장강 삼각주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까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나서야 합니다. 호군과 팀원들은 유독 가스를 흡입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며 정전기 방지 재료로 금속 도구를 감싸고 요조선 내부의 산소 농도, 액위, 선박의 흡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선내에 질소를 주입해 폭발 연소 위험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갑판 인양 장비가 없어서 호군은 팀원들과 손으로 당기고 어깨로 밀고 배가 떠다녀 원유를 뽑아내기 어렵자 그들은 인력으로 화학 펌프의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나흘간의 연속 작업 끝에 그들은 위험 화학품 산천료 평방 매트를 성공적으로 옮겨 태풍이 닥치기 전에 난파선을 항구로 끌어들여 2차 재난을 막았습니다. 2014년 4월 16일 한국 15호가 한국 서남 해역에서 침몰되어 29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상해 인양국은 중국을 대표해 한국으로 원정해 침몰선 인양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수심 45m의 해저에서 깊이 145m, 무게가 1만 톤을 넘는 초대형 료객선을 원래의 침몰 자세로 전체 인양했는데 그 난이도와 기술적 복합성은 국제 인양 역사상에서도 극히 드뭅니다. 어려움에 맞서 나선 호군과 팀원들은 독창적으로 강빙으로 바닥을 받치고 전체를 부상시키며 회전 하역 상륙하는 인양 기술 방안을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바닷물과 끊임없이 밀려오는 물살의 충격을 버티며 두 손으로 칠흑같이 어둡고 탁한 혼화경에서 조금씩 더듬으며 작업했습니다. 600일간의 사투와 6천여 명이 넘는 잠수 작업, 약 13,000시간에 달하는 수중 공사를 거쳐 1,073일 동안 바다 밑에 가라앉은 쇼르를 침몰 상태 그대로 통째로 인양에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임무로 중국 구조 인양팀은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장강구 2호 고선은 당면 우리나라에서 수중 고고 발견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보존이 가장 완전한 고대 목재 방선으로 근대 상해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무역과 해운의 중심지였음을 증명하며 근대 해상 비단의 길과 장강 황금수로의 해운사 연구에 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호군과 팀은 분류호로 무게가 8,800톤이 넘는 고대 선박을 끌어들여 150년이 넘게 가라앉아 있던 장강구 2호 고대 선박이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올해 46세인 호군은 이미 26년 동안 교통구조와 인양작업에 종사했습니다. 2006년 그는 팀과 함께 자주적으로 개발한 200m 포화잠수 기술과 장비를 처음으로 활용해 중국 최초의 포화잠수 작업에서 0의 돌파를 실현했습니다. 그 후 그는 우리나라 포화잠수 최신 잠수 기록을 끊임없이 갱신해왔으며 2014년에는 314.5m 깊이의 해저에 5성 붉은기를 꽂았고 2025년에는 남해에서 500m 심해 포화잠수 장비 수중 실험을 완성했습니다. 현장 구조 일선에 뿌리내린 호군은 늘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으며 각종 중대 긴급 구조와 특별 지원 임무를 100회 이상 자발적으로 또 맡아 수행했습니다. 20여 년의 시간 동안 호군은 꿈을 품은 청년에서 침몰선 인양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했고 중국 인양 기술도 뒤따라 달리던 데로부터 나란히 달리는 데까지 성장해 전 세계 인양 업계의 수려한 명함장으로 거듭났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운 단풍 하나.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묵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

0: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장사 서간 박물관입니다. 장사시 천심구 백사로 92호에 자리 잡은 장사 서간 박물관은 국내 첫 번째 서간 수장, 보호, 정리, 연구, 진열 전시 기능을 한 몸에 지닌 현대화 주제 박물관이자 국가 1급 박물관입니다. 1996년 장사 주마루 호남평화당 청사구역에 대한 고고학 발굴 과정에서 제22호 고대 우물 속에서 10여만 매 삼국 소노 시기의 기념서간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당해 중국 10대 고고 발견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또한 1997년 장사 오일광장 구여체에서 동한 시기 서간을 발견했습니다. 이 서간들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장사 서간보호연구센터는 박물관을 세울 때 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세우고 비준시켰으며 2000년에 개공했습니다. 2002년 장사 서간박물관이 공식 설립되고 2007년에 전시회를 향해 개방되었습니다. 박물관 부지 면적은 30무이고 주체 건물 면적은 14,100평방미터에 달하며 녹화광장 면적은 8,000여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건물은 한나라 시기 축대가 높은 건축 형태를 취했고 중국 현대 원림의 건축 풍격을 갖추었습니다. 외부에는 삼중 정원을 설계해 자연의 느낌이 아주 농후합니다. 박물관의 주요 수장품들로는 삼국 소노 기념서간, 동한서간, 서한서간 등이 있습니다. 그중 1996년에 출토한 삼국 소노 호적서간은 각 호의 인구, 조세 등 상황을 상세하게 등록했습니다. 황조 재배 명자간은 현대 명함장처럼 당시의 사회 레이를 기록했습니다. 오간 대목간에는 소노 시기의 소작밭, 소작금 등 상황을 기재해 삼국 역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4개 부분으로 구성된 문명의 길 중국서간 문화전은 청사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국 오간 부분은 중점적으로 오나라 서간의 모양새, 내용, 연구 성과를 전시했고 중국서간 부분은 시대 순서에 따라 전국 시기부터 위진 시기에 이르는 각 지구의 서간 발견과 연구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세계 문자 담채 부분은 세계 각지의 문자 담채 상황을 소개했고 중국 서간 서예 부분은 서간 서예의 변화 과정을 전시했습니다. 호남지구 출토 서간전은 2층에 위치해 있고 전시 면적은 약 2,000평방미터에 달하며 서간 366점을 포함한 문물 503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서간 366점을 포함한 문물 503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고 호남지구에서 출토한 서간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선진 시기부터 위진 시기까지 호남 지구의 역사 문화 풍채를 보여줬습니다. 장사 서간 박물관은 전국 사회 과학보급 기지이며 성급 중소학생 연학 실천 교육 기지, 성급 애국주의 교육 기지입니다. 해마다 연인수로 국내외 관객 100만 명을 접대하고 각종 교양 행사 800여 차례를 주최하며 전시, 사회 교양, 과학보급 강좌 등 다양한 형식으로 대중들에게 서간에 대한 문화 지식을 보급하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선양합니다. 장사 서간 박물관은 풍부한 수장품, 정교한 전시, 다양한 사회 교양 행사로 장사 문화 관광의 수려한 명함장으로 자리매김해 수많은 관객들과 학자들을 유치하고 사람들이 중국 고대 문명과 호남 역사 문화를 료하는 중요한 창구로 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지금까지 장사 서간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향 향연회.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당산 대지진 후 묵묵히 고향을 건설하는 진생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1976년 7월 28일 새벽 3시 42분 하북성 당산시에서 리히터 규모 7.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3촌의 도시가 초토화되어 24만 2769명이 불행히 조난당하고 16만 485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래도록 이어진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당산은 생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1976년에 폐허에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생이라는 공동 이름이 붙여졌고 반세기 동안 그들은 낯선이가 준 빛을 안고 스스로도 남을 비추는 빛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양진생이라는 이름에는 이 도시의 기억이 새겨졌습니다. 당산 대지진 발생 2시간 이후 그는 지진 구호 의료대의 텐트에서 태어났으며 폐허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였습니다. 부모님들은 지진 후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로 그에게 진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지진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몸에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들려주는 한 지역이 어려움을 겪으면 팔방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일찌감치 감사의 씨앗을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자발적으로 민정 업무에 뛰어들었고 원하는 대로 당산시 하지마비 요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그 참사에서 살아남은 중상자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일을 시작한 이후로 양진생은 매일같이 아침 7시에 작은 광장에 나와 하지마비 환자들과 담소를 나눕니다. 20여 년 동안 그는 환자들과 아침 저녁으로 함께했고 거의 매년 설날도 함께 보냈습니다. 어디로 출장을 가던 그는 항상 로인들의 사진 몇 장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양진생은 사진 속의 로인들은 모두 자신이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의학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인한 중증 하지마비 환자들의 생명 한계는 15년이라고 단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당시 환자 130여 명이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89세입니다. 요양원 직원들의 보살핌 속에서 그들은 휠체어를 타고도 멋진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양원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체육 경기대회 신청에 50여 명의 메달을 획득했고 어떤 사람들은 휠체어에서 수십만 자의 소설을 썼으며 어떤 사람은 밴드를 결성하고 근처 공원에서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릅니다. 양진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새 당산과 동갑입니다. 반드시 열심히 일하고 정성과 힘을 다해 우리의 하지마비 환자들과 특수계층을 잘 돌보고 섬겨 그들이 이곳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당산에는 또 다른 한 명의 진생이 있습니다. 그도 자신의 일터를 지키며 매일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료진생. 당산 대지진 9일 전에 태어났으며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준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난 지 9일 만에 지진이 났으니 진생이라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료진생의 아버지는 산소에서 근무하느라 제때에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갓 출산한 어머니는 그를 안고 이웃들의 도움으로 간이 처막을 치고 그 안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버텨냈습니다. 누가 비를 막아줄 비닐을 구해왔는지 누가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줬는지 어머니는 오를 때부터 그때 일들을 수없이 그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작은 사랑들이 료진생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에게 힘이 닿는 대로 남을 많이 도와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품고 류진생은 의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졸업한 후 그는 당산시 중의원에 들어갔고 올해로 28년을 맞이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후 그 시절 이웃들이 서로를 돌보던 모습은 그가 의사의 길을 걷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응급진료나 대상지원 활동이 있을 때마다 그는 늘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작은 행동으로 각 측의 손의에 보답했습니다. 류진생은 가장 기쁜 순간은 환자가 완쾌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환자가 즐겁게 퇴원하는 것을 보면 늘 뿌듯합니다. 누군가는 진생을 이름에 새겼고 누군가는 인생에 새겼습니다. 55년 전의 지진은 리헤도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리헤도와 5살 된 형은 구조되었습니다. 전국 각지 구조대원들의 도움으로 어머니는 두 아들을 거느리고 어두운 시설을 보듬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도시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1995년 리헤도는 종차그룹 당산회사의 전기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줄곧 아무리 어렵더라도 허리를 곧게 펴고 열심히 살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며 당산을 도와준 전국인민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당부를 명심했습니다. 그가 견습공에서 고급 기술자로 성장하기까지 어느덧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를 가르친 스승들은 대부분 지진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고 모두 당산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리헤도는 스승들이 기술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끈기도 물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선배님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착실하게 일하고 평생 노력해 전국인민의 지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재난은 도시를 파괴했지만 강인한 의지까지 꿇을 수는 없습니다. 수년 내 리헤도가 근무하는 작업장은 로후 설비를 지능화 생산 라인으로 바꾸었고 부흥호 도시 철도 열차를 생산해냈습니다. 영웅의 도시 당산 또한 폐허 속에서 굴게 하여 놀라운 인내와 지혜로 변화의 이야기를 엮어갔습니다. 진생은 재난의 생존자일 뿐만 아니라 새 당산이 폐허 속에서 일어나 현대화로 나아가는 과정의 산증자이자 건설자들입니다. 전국인민의 도움으로 그들은 반세기 동안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며 묵묵히 고향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끊이지 않은 생명력을 모아 한때 상처투성이었던 고향을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2024년 당산의 지역 생산 총액은 1조 원을 돌파해 하북성 최초의 1조 원 도시로 되었습니다. 2025년 이 숫자는 1,450.2억 원으로 상승해 하북성 전체 GDP의 21.2%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철강은 중국을 보고 중국 철강은 당산을 봅니다. 당산은 철강 산업의 부가가치, 혁신성, 친환경성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도시 발전에 강한 지탱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도시 매력을 발산하는 부드러운 엔진으로 되어 공업도시에서 관광명소로 전환하는 변화의 길을 모색해냈습니다. 철강은 조난 속에서 재탄생하고 산업은 협력 속에서 도약하며 도시는 문화관광 속에서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1: 네, 끝곡으로 그 음성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허디 무슨 레슨 헤드 아르할기 무슨 레슨 양준 울릉베야 투어 된 깜짝 대다더라 델라 친구이 롱베게 헤드 루어진 강이 다시 조하 빌드 힐로 헤나 니지링 발로 젤리 헤기니 왜 사이 조하 랑아 수입어 화산